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가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가을을 반기기라도 하듯 한들한들 거리고 있는데요. 빨간 꽃 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고 노란 꽃 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고 분홍 꽃 하나에 동경이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꽃들을 아무리 눈여겨봐도 헤아릴 수 없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여름날의 추억이 함께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네, 하여 오늘의 요청한마당에서는 여름날의 달달하고도 씁쓸한 추억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소연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의 고향아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는 폭염 때문에 여름이 모처럼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인내심을 키우며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게 보내면서 나만의 여름을 즐겼었습니다. 영정시 로토구진 동불사에 거주하는 김련옥 씨는 불타는 여름을 잘 이겨낸 여구촌의 노인님들이 대견스럽다면서 노인님들이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초록빛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노인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한 마디 말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말에 철퍼덕 주저앉기도 하고 벌떡 일어서기도 하는데요. 사랑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기도 합니다. 안덕현에 거주하는 방순금 어머님은 연초에 남편 병시종을 드느라 바삐 보냈었는데 여름에는 또 자신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 보니 집안이 많이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순금 어머님의 집 형편을 아신 동네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나마 삶의 용기를 얻고 또다시 일어서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소품 토지보상금 문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서서히 연기력을 떠나갑니다. 내 힘을 싣고서 떠나갑니다.

0: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1: 엄마! 엄마!
0: 야, 너 어디를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1: 엄마!
0: 이 얼굴이 바람 수가 이렇게 묻히니?
1: 아,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0: 아이고, 야, 야! 부르네, 뭐 어째 자꾸
1: 이 없다,
2: 엄마! 엄마, 엄마! 엄마!
1: 야, 너 나왔구나! 반갑다!
2: 네, 반갑다! 너 저 비켜라! 엄마!
0: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다 왔냐?
2: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막 20바 왔지.
1: 야, 너네야! 엄마 생일이 그 따위 어떻게? 니도 엄마 그 뭐 얼른 가서 그래지.
0: 야, 야, 야! 누나하고 무슨 말버릇이야? 어구, 빨리 날려 들어가고 얼굴을 씻어라.
1: 이렇다 씻는다.
2: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상지 도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바툼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야?
0: 글쎄, 석주님이 그래더라.
2: 엄마라, 옳구나. 엄마, 보상금이 몇백만이 나온다며.
1: 야, 야, 야, 너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 데나 안 간다. 이씨.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버스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텅 박아버리겠다.
2: 네 입이나 콱 막아라. 엄마, 응? 엄마들 그막에 자꾸 이렇게 편채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편하라고 아이고, 좋지. 어떡해.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
0: 어찌 다냐.
3: 어째 이렇겠습니까? 어머니,
0: 야.
3: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0: 아이고,
4: 아이고. 미안하, 엄마.
3: 야. 동무아가 오늘 마시지 않고.
4: 싫으라고?
3: 모시지 않고.
4: 아, 엄마, 가죠. 엄마, 우리 집 가.
2: 아, 잠깐! 아니요, 엄마는 내 모시겠어. 엄마, 우리 집 가죠.
4: 야, 야, 엄마, 우리 집 가야 된다.
2: 야, 나 집이 편안하고 좋지. 엄마, 우리 집 가죠.
4: 야, 야, 야, 야.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철로.
3: 아이, 그래, 고속철도 어머니 집 앞으로하고 밭에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0: 야,
3: 어머니.
2: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0: 야, 야, 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4: 야.
0: 밥이나 해 먹자. 날래 들어오나, 나?
2: 엄마, 야, 어머니.
1: 야! 너네 언제 설에 따위 어떻게 오늘 언제 먹다 못 나가지고 와서 난리야.
4: 야야
2: 야야 널 비치지 말라.
3: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씨를 모신다고 그래요?
2: 아, 이번에 고속
1: 싫다.
2: 내사 출가집 외인인 게 행님인데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득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형님 내부리 불쌀 다 모시겠다던 그 고속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1: 응?
2: 그 고속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3: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2: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지? 응. 그래 뭐 엄마를 데려가면 걔 저 복돌이는 어찌겠어?
3: 세월이사 진우 이제 그 뭐예요?
2: 뭐예요?
3: 동무.
2: 하오.
3: 동무, 야, 내 말이 맞지?
4: 아, 그렇죠, 여기. 복돌아, 응? 너는 우리 집 가자.
3: 동무!
4: 복돌아, 너는 저 누나 집 가라.
1: 응?
4: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야,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3: 그렇겠고.
2: 야, 와는 고의 주의를 생각써, 야.
1: 야, 진짜 아이가겠다.
4: 가라, 집도 크고 영 좋다.
1: 야, 아이가겠다.
4: 가라, 안 되겠네.
3: 가오.
1: 씨, 아이가겠다.
4: 아, 가라, 가.
3: 가.
1: 너를 갈라놓자 그랬냐?
3: 아니, 야. 뭐
1: 아, 무슨 소리야 이게?
2: 아, 뭐야 이거 여기?
1: 오, 닭구리 봐줘, 닭구리.
2: 아니 저 이, 엄마, 저,
4: 임마니? 여보,
3: 너무. 야, 이 사이 맞아 섰는가?
1: 아니 여보,
0: 얘들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1: 엄마,
2: 어째 이랬니?
1: 아, 저 부엉이다, 저 닭구리.
2: 오빠, 오빠, 됐어, 됐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너 여기 왔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0: 어째 이래니, 어째.
2: 아이, 엄마네 집에 저 이 복돌이 옷이랑. 아, 그리고 엄마네 집에 그 가구랑 다 녹이 줬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 엄마.
0: 하기는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4: 다 새가 주택이 있어.
3: 야, 시누이,
1: 이상한 옷을 가지고.
3: 시누이,
2: 야,
3: 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남편 이 집의 큰 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빚졌지 무슨.
2: 치우.
0: 하기는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0: 낚시질은 잘합대.
1: 어마 그래. 아, 그리고 이제다 너네도
0: 됐을 때 됐어, 우리 됐어.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겐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내 똑같게 30%씩 넣어놔 주마.
1: 응?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아이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맞아 339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 똑같게 나눠야 되대.
0: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1: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2: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던데 저렇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고.
1: 생각해보시오. 네?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 우리 집에 딱 모셔 넣으면 25 곱하기 3 해보시오.
2: 25 곱하기 3?
1: 야 이거 얼마야? 저 학교로 8렙씩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어.
2: 내가 제가 모르겠니?
1: 얼마요?
2: 야 녹이야 25 곱하기 3 하면 65고 녹이 멀어 녹이 멀었니?
1: 아는 게 그렇게 깜짝이었어.
2: 뭐다니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 하면 65야 75지.
1: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2: 얘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3: 엄마 자 작년부터 서방 아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방 보내 되겠어?
1: 서방 아기 되겠다.
2: 서방? 서방 아이 간다.
3: 어째가네
2: 서방 아무 해님이처럼 사돈인 팔촌데 멋지니.
4: 아 무슨
2: 그래서 난 아이 간다. 예? 엄마가 지겠다.
5: 먹다렴.
2: 어야. 쌍대사
5: 먹다렴 아요. 먹다렴 아.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2: 누구야?
5: 반갑다. 저 먹다렴 아. 이 관절약 수업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너무 좋답 듣구만. 한번 써봅소.
0: 재밌게.
1: 썩다리. 아야 잠깐만. 쏙주임이. 야 지금 공작이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도 사람이 괜찮아요.
5: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에 뭐 남이요 뭐.
1: 글쎄
2: 야 썩돌아.
6: 아 저.
5: 야 형님.
6: 쏙주임이.
5: 야야.
6: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터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란 능력이.
1: 대단하오 대단해.
5: 형님에.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2: 아 그게 속천장 동지지.
5: 예, 너무
1: 되지. 저 속주임
5: 아줌마 야.
1: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5: 아이고, 별 말씀.
1: 속주임 덕분에 이 잘난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7: 아이요.
1: 속주임 이제 용기로 오면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6: 자 어제 들러라.
5: 아야야야. 아이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어놓은 모양이구만.
1: 무슨 거?
5: 아이 그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네 집부터
6: 임마 우리 집 지나간다는 게 저쪽으로 지나가.
1: 무슨 말이야?
5: 아 그거 설계 방안 그렇게 나온 거 아니네. 너 무슨 방법 있어?
6: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이 뭡니까? 어? 이렇게 턱 막아서 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만 지나갑니다.
1: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6: 복도리네 집과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1: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 말이야.
2: 아 힘내네 누나.
1: 야야 야 이게 아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도리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5: 아이 누나 그게 어떻게
6: 야 야 야 캐내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1: 빨리가 말해라
6: 아, 빨리가 아, 말해라 말해 말해 이럽다 이럽다
5: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1: 야 말해 말해 말해 봐라
5: 빨리가 아 야 야
2: 차 아 아때부터 내
5: 차 차
0: 야
5: 그 관절약 써먹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0: 아니 어째 가자고.
5: 예
2: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5: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허림 검사 내려온 데서 마저 나가봐야 되겠어.
1: 아, 빨리 가. 빨리 가.
5: 벗다라. 가겠다.
2: 이럴때 아이 말해도 된다.
3: 저한테 기억나겠어 저기.
2: 잘 됐다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든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자, 야 이봐.
1: 야야 그게 또 얼마지 니 아니.
2: 몇백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봐.
3: 야 세상에 가자.
2: 또 왜 아무리 많아도 무슨 쓸모이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1: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우 이제 말해봐.
8: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니 토론했지?
2: 싸매지.
6: 야 그게 싸만 게다 토론이다 토론. 나 싼가 토론 분간 못 토론.
1: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6: 그게 싸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서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1: 어째 그럴까? 앉으셔. 어머니는 그렇지 우리 모셔도 되는데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9: 마스겠어.
1: 똥문에 어디까지 말했던가?
4: 세월같이 딱.
1: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이 집에서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자면까.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잘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7: 그렇지, 뭐.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 보소금에
1: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7: 한 천원까지 돼 나온다.
1: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7: 그렇지, 뭐.
9: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갔어?
7: 행진이!
1: 우리 자매, 세월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 써받을까?
7: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1: 야, 알았어!
7: 엄마!
10: 아, 여보, 무슨 각서까지...
1: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10: 아, 여보, 뭐 각서...
1: 동무!
10: 알았어.
1: 엄마! 엄마! 엄마 있잖아! 야, 야, 저 빨리. 엄마 글쎄, 나와 글쎄.
10: 빨리,
1: 야, 야, 야, 안 써, 글쎄.
10: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자, 자, 안 써.
9: 어머니, 앉으셔.
10: 안 써, 안 써.
1: 야, 야, 야.
10: 저, 엄마.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아주 저 친밀하게 토론했어.
1: 야.
10: 에,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1: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마음대로 하.
9: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10: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9: 동무.
0: 내 이 지장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2: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파이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1: 그러세쿠.
2: 야, 엄마, 아이 지금 뭐하니? 가, 빨리 찍어라.
0: 야, 야.
5: 복돌이 엄마.
2: 야, 야.
5: 형님,
10: 어제 봐.
5: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10: 어? 어제?
5: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 서쪽으로 가모 과수원도 다 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2: 서쪽으로 하니까 동쪽으로.
5: 야, 형님.
2: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지금 쫙
0: 우리
2: 지나간다.
0: 우리 집을 지나간다.
5: 예. 뭐. 야, 나 죽이는 애들 그래 빨리 움직일까?
1: 가겠습니다.
0: 야, 야, 야.
2: 아니다. 이씨,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1: 아, 세월이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기과예요?
2: 응, 황기과예요? 어째 황기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5: 살지 생대없네. 아,
2: 엄마, 내 저 우리 각시 병원가 이러 없으면 엄마 모시라 또 올게. 야, 엄마, 여보.
0: 어구, 병원에 가서 인천 전화를 해라. 어떻게 좀 며느리 일 없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어구, 이거 봐라. 아이고, 돈이라도 재보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그저 늙으면 죽었어, 죽었어, 이거. 어구,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떨어져 쫓아고 고춧가루라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웃기 생길이라며 못 잡아냈군. 아이고, 야들아, 야들아, 야들아.
2: 야, 바이바이. 간다, 다시 오지 마라.
0: 아이고, 찌다 왔다는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2: 오지 마라, 오지 마라.
11: 너무도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행복, 사랑,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한 줄기의 바람도 흘러가는 구름도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절망과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기시 서영진에 살고 있는 리어금 씨는 올해 여름에는 모처럼 가족과 함께 모여서 여행이랑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래 추억의 강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락관과 사랑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열렬함과 치열함보다도 한낮의 햇볕과 한 줄기의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가족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 거주하는 박정림 씨는 타양에서 생활한 지 10여 년이 되는데 올해 여름에는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손잡으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고향의 친척 친구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정산 록스로구나를 요청해 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직도 우리네 가슴속에는 여름날의 뜨겁고도 낭만적인 추억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늦여름과 초가을이 교차하는 계절의 골목에는 파란 하늘이 높이 솟아있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즐겁습니다. 이맘때면 뜨거운 열기도 상쾌하고 저녁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도 정답습니다. 네, 그럼 폭염 속에서도 부지런히 삶을 영위하며 가을을 기다려왔듯이 모든 분들이 가을을 잘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으시길 바라봅니다. 웃음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여성클럽과 함께 시작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김경희 작가님의 글 한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설레는 순간이 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 긴가민가 하면서도 자꾸 연락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썼다가도 결국 다 지우고 뭐해? 두 글자만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 두 글자 속에 담긴 간지러운 마음이 뭔지 그대로 풀어둔 것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유가 부른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래요. 아주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작은 기운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김경희 작가님의 한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예, 넌 퇴직 노임을 꽤 많이 받으면서 왜 옷을 사지 않니? 난 퇴직 노임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사는 거야.

것이다. 친구는 만날 입던 옷을 입고 다니는 내가 안쓰러웠나 보다. 내 옷차림을 두고 조언해주는 친구가 이 친구뿐이 아니다. 너 돈을 그렇게 아껴 어디에 쓰자고 그러니?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한다. 입던 옷만 입으면 없어 보이잖아. 늙은 다음에 새 옷을 입어봤자 지금의 효과를 못 낸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차려입고 다녀라. 진심 어린 조언들이다. 오죽 옷을 사입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듣고 살겠는가. 나는 옷을 사는데 돈을 팍팍 쓰는 게 아직도 서툴다. 먹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옷을 사려면 이것저것 자꾸 따지게 된다. 내 나이에, 내 얼굴에, 내 몸매에 어울리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이다. 친구들은 어깨에 옷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옷이 별로 없는 데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를 한바탕 하고 입고 싶지 않은 옷들을 깨끗이 씻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혼옷 재활용 상자에 갖다 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매무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옷차림에 신경 쓴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상대방에 대한 레이라는 말에 수긍하게 된다. 옷을 예쁘게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는 피부가 좋고 옷 잘 입는 여자를 흠모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녀들의 부지런함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한다. 어쩌면 멋부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모임 장소에 갔는데 딱 친구가 내 곁에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넌 오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차림으로 왔니? 이런데 올 때에는 옷에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사실 나는 아침에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꾸미느라 무척 신경을 썼는데 친구의 눈에는 그 정성이 보여지지 않았나 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장소에 나갈 때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서 불안하고 어색해졌다. 이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오랫동안 내가 여자라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 그리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날에도 양산이나 모자를 쓰는 법을 모르고 남들이 정성 들여 가꾼다는 얼굴에도 팩 한 장 붙여본 적이 없다. 얼굴에 팩을 해야 화장이 잘 먹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을 루루이 들어왔으면서 말이다. 그러니 워낙 거무스름하고 탄력 없는 피부가 좋아질 리 없었다. 얼굴 색이 별로이니 옷의 색상을 고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래서인지 내 옷장에는 기본상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회색 아니면 검정색 옷이 많다. 어두운 피부에 거무칙칙한 옷을 걸치니 더욱 생기가 없어 보이기 마련이었다. 나도 화려한 색상의 옷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데 어쩐지 화려한 색상의 옷은 나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결국에는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한 매무새를 하고 다녔던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곱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대신 소박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다. 곁에서 관심에 진심을 담아 조언해주는 친구들이 고마워서라도 나는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결심했다.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 나는 결심을 내린 뒤로 길을 걸으면서 지나가는 길손들을 그저 지나친 적이 없다.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차림새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더윈에서 옷 잘 입는 법을 배워주는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도 보면서 많이 연구하고 따라 배웠다.

무더운 여름에는 양산 아니면 모자를 꼭 쓰고 외출했고 자외선 차단 크림도 꼬박꼬박 발랐으며 마스크도 잘 착용했다. 또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팩을 붙이려고 했다. 공을 들인 만큼 변화가 찾아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날 따라 화색을 띠니 어느 순간 자신감도 넘쳐났다. 그래서 더욱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마주보며 예쁘게 웃어주는 여유도 부리게 됐다. 모임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전날 저녁에 미리 여러 가지 옷들을 꺼내놓고 입어보면서 남편의 의견까지 모아 결정했다.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 갔더니 다들 나를 보고 얼굴색이 많이 하얘지고 스타일도 좋다고 칭찬했다. 욕심의 문턱에 서서도 이런 칭찬을 들으니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뻐났다. 속으로 살다 보니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구나. 그동안 얼굴에 옷차림에 신경을 쓴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진작 이렇게 하고 다닐 거지. 너 오늘 정말 빛난다. 너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환한 것 같다. 수다쟁이 순이가 숨이 넘어가게 감탄을 했다. 나는 조금은 쑥스러웠으나 기분은 날아갈 듯 좋았다. 멋쟁이 너희들과 어울리자니 쉽지 않다. 꾸미는데 게으르던 내가 너희들 덕분에 때보시를 하는 것 같다. 고맙다 다들. 너 이렇게 고왔니?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구나. 언영 이렇게 하고 다닐 거지. 너도 알겠지만 평생 예쁜 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풍경인 거야. 그러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서로에 대한 배려야. 내가 얼굴과 옷단장에 신경을 쓰고 다니니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기쁘고 즐겁잖아. 영희는 쌩글쌩글 웃으며 여자는 평생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야 하니 매무새의 정성을 쏟은 내가 보기 좋다고 극찬해 줬다. 칭찬에 후한 친구들 덕분에 그날의 모임은 여느 때보다도 즐거웠다. 모임이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나왔다.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이 가고 머리에 소리가 내려앉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쁘고 우아한 꽃으로 머물고 싶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몰부고 싶다. 나는 안팎이 일색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 외적미에도 신경을 쓰고 내적미를 가꾸는 데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온다.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은 욕심은 오늘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김경희 작가님의 글 한 송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외적미에도 신경을 쓰고 내적미를 가꾸는 데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한다.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은 욕심은 오늘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처럼 우리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물론 외적미, 내적미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적미 하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아름다운 풍경이 돼주듯이 우리 서로서로가 아름답게 꾸미면 보는 이들도 기분이 좋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끔 단정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꾸민 여성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흥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외모를 가꾸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가정에서 특히 또 여성분들이 외모를 예쁘게 가꾸면 기분도 좋아져서 집안의 분위기가 더 화사하게 또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소님께서 김경희 작가님의 글을 보고 듣고 수많은 여성 꽃들이 예쁜 꽃들로 가꿔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예쁨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진중해지는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피는 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 혹시 마음속에 움츠리고 있던 꽃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부디 마음껏 피워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모습을 예뻐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여자는 언제든 예쁘게 가꿔야 합니다. 패션은 자신감이고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돈은 자신에게 써야 자기 돈이 되는 것이기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꼭 사서 예쁘게 입어주는 게 당당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집안도 깔끔하게 꾸려나가는 게 저는 대찬성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돈은 네, 벌어서 써야 또 자신한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도 또 즐거워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 자신감이 붙어서 더 행복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소망해 보면서 네 오늘 여성클럽에 박현준 맘님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그리고 김경희님, 태평양보험님, 박정흠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성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국화입니다. 문희옥 가수의 꽃놀이, 홍자 가수의 꽃놀이 가요. 네, 두 곡 연속 듣고 왔는데요. 덕분에 행복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 행복이 멀리 있는 큰 무언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특별한 일이 생겨야, 또 큰 성과를 이뤄야,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작고 소소한 곳에 숨어 있죠.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편안한 음악, 또 창밖에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맛있게 마시는 한 모금의 차,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 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메시지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게 바로 행복의 조각들이겠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천천히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가벼운 또 진짜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요. 이상은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장식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련옥입니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네, 너리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기울여 하십시오. 그때 자기 안에서 어떤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 변혁의 과정에서 참된 자기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네, 어느 책 속의 한 단락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도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력을 쏟아붓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 진짜 얼굴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네, 넘어져서 매번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쓰러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성장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두려움 없이 넘어지고 당당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여러분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주문해봅니다. 네, 진짜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발견하는 나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힘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지가 연도빛으로 곱게 물들어가고 그윽하고 싱그러운 꽃냄새, 풀냄새로 가득한 화창한 봄날. 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오랜만에 시골집에 내려가 보게 됐다.

시골집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무척이나 허전하고 썰렁했다. 허듯허듯 햇빛이 쪼이는 마당에 앉아있노라니 어린 시절 그림같이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영화 필름 마냥 생생하게 내 눈앞에 펼쳐졌다.

봄이면 나를 데리고 야산이나 들판에서 달래며 쑥이며 미나리를 캐시던 어머니. 그때면 나는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뒤를 절절 따라다니면서 재잘대는 산새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여름이면 동네의 어머니들과 앞도랑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걸쭉한 농담도 하시면서 탕탕 신나게 빨래를 두드려 삶의 고달픔을 푸시던 어머니. 그리고 내가 앞마당에서 가지와 고추를 따다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엄마표 가지 반찬을 만들어주시던 어머니. 장맛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날이면 구수한 찰옥소스 조기며 달콤한 고구마를 삶아주시던 어머니. 겨울이면 예쁜 꽈배기 무늬 모양으로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을 한뜸 한뜸 떠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라면서 우리 목에 둘러주시던 어머니. 어머니 발자취가 찍혀있고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당에 앉아있노라니 감회가 남다르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다가 소학교 시절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보를 갔던 뒷동산에 올라갔다. 개나리한테 노란 등을 켜주고 진달래에게 연분홍 치마를 입혀준 봄날은 무척 아름다웠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쾌해졌다. 구수한 흙냄새를 맡으며 산의 맑은 공기에 취해서 오불거불 산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어갔다. 이때 봄바람이 떨어뜨린 억고름 마냥, 봄비가 흐르고 간 흐리끈 마냥, 여기저기에 피어있는 노란 민들레꽃들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의 손길에도 받들려 화분통에서 어류광 부리며 자라는 모란과는 달리 긴긴 겨울 추위를 견디고 눈을 뜬 삼라만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파란 꿈을 부여해주는 민들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뿌리 박고 자라 꽃을 피워 대지에 한 줄기 소박한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소소하면서도 평범한 민들레를 보노라니 그 민들레가 마치 우리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 마음이 애잔해났다. 민들레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다 간 어머니. 14년간 병환에 계시다가 62세 아까운 나이에 더러울 수 없는 강을 건넌 지가 벌써 13년이 되어 온다. 어머니를 떠올리자 솟구치는 그리움에 가슴이 뭉클해오고 목이 메여온다. 노랗게 핀 민들레 꽃잎이 어머니의 얼굴이 되어 다가온다. 살며시 눈을 감고 민들레 꽃을 어루만진다. 어머니 채취가 그윽한 꽃향기가 되어 내 몸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내 기억 속 어머니는 할머니를 모시랴, 우리 남매를 키우랴, 아버지를 내조하랴, 어떤 시절을 다 바치면서 힘든 세월을 견뎌낸 강인한 여성이었다. 가족을 위해 굳은 일 마른 일 가르지 않으신 어머니의 손은 늘 마를 새 없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부지런하고 신근한 손으로 행복의 금자탑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어머니 손길이 닿은 가마목은 항상 반들반들 윤택이 돌았고, 구석구석에서 그 알뜰한 살림 솜씨를 엿볼 수 있었다.

여름철이면 가지며 오이며 거추며 토마토가 저롱저롱 탐스럽게 열렸고 마당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 돼지 울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그림 같은 농가 풍경이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4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겨우 건강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6년 후 내가 고성에 다닐 때 재차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반신불수로 되어 하루 종일 누워만 있게 됐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힘든 투병 생활이 이어졌다. 평생 체육교원으로 볼만 다루던 아버지의 손에서 밥을 받아 드셔야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으랴. 게다가 병 때문에 가려야 하는 음식이 많아 평소 반기던 음식도 마음대로 드시지 못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에서 일하던 나는 어쩌다 휴가를 내고 왔다가는 거퍼 사흘도 있지 못하고 일 때문에 부랴부랴 돌아갔고, 결혼해서는 아이를 키우느라 제대로 된 효도도 한번 못하였다. 하지만 어쩌다 이 딸이 친정에 가게 되면 어머니는 사위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에 간다고 진중에 들렸던 날, 어머니는 나한테 부디 이곳 땅에서 몸을 잘 챙기라고 신신 당부하셨다. 택시에 앉아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불편한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선 채 왼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훔치고 있었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리뷰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기별을 받고 겨우 비행기표를 구해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을 때는 어머니가 누워계시던 가마목 옆자리가 텅텅 비어있었고 가마목도 싸늘하게 식어있었다. 어머니는 이 딸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 마지막으로 손 한번, 얼굴 한번 쓸어보고 싶었을 텐데 말이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어머니가 자꾸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다고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어릴 때부터 지나가는 감기를 다 하고 신체가 허약해서 그랬던지 어머니는 항상 오빠보다도 나를 더 챙겨주셨다. 뜨거운 중약이 싫다고 떼지를 쓸 때마다 어머니는 달달한 사탕을 손에 쥐어주며 끝까지 나를 달랬다. 하지만 어쩌다 머리를 다듬고 드라이를 하고 온 날이면 공부하는 학생이 벌써부터 멋을 내냐며 엄하게 꾸지람을 하셨다.

내가 결혼하는 날 시집가는 걸 못 볼 줄 알았는데 서운을 잃었으니 이젠 죽어도 원이 없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어머니였다. 그런데 불효막심한 이 딸은 림성도 지켜드리지 못한 채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버리고 말았다. 민들레처럼 평범하게 살다 간 어머니를 머릿속에 그리며 서세상에 간 어머니한테 단 하루만 휴가를 내달라고 간절히 속삭여본다. 어머니가 하루 휴가를 나오신다면 나는 정성 들여 소고기 미역국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두부, 고등어 구이, 도토리 무침을 해서 밥상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사우나에 가서 함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서 어머니 등을 시원하게 밀어드리련다.

미용실에 가서 염색이랑 파마도 이쁘게 해드리련다. 그리고 점심에는 삼겹살 구이를 해서 싱싱한 상추에 쌈을 싸서 어머니 입에 쏙 넣어드리고 시원한 냉면 한 그릇도 대접하련다.

저녁에는 달빛 좋은 마당에서 목탄불을 피워놓고 양고기를 저며 양고기 꼬치를 대접하련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 누워 배추김치만 드는 비법을 물으련다. 조미료를 적게 넣은 어머니표 배추김치는 간이 딱 맞을 뿐만 아니라 쨍한 맛이 나면서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들이 이제 나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사치로 되어버렸다. 민들레처럼 살다 간 어머니. 주어도 주어도 더 주지 못해 안달을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간 어머니. 싱근한 두 손으로 가족의 행복을 영위해온 어머니. 민들레와 속삭이노라니 어머니 얼굴이 민들레가 되어 내 마음에 곱게 피어난다. 민들레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어온다. 민들레가 살랑살랑 춤을 춘다. 들판에 핀 민들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속삭이듯 그 이름을 불러본다. 어머니, 그곳에도 혹시 민들레가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지요?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도저히 참을 수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불신의 원인, 불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갖고 잘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쩌면 더 나빠질 상황에 대비도 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차분하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우리성 벼와 대두, 옥수수 등 3대 곡물 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성 각지에서 가을 수확 준비로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환그룹 분천 농장에서는 고정익 항공기가 맑은 날씨를 이용해 대규모 항공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리 시기에 병충해 예방 및 조기 성숙 촉진과 달리 드론은 벼의 황숙기 단계 생장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수확을 위한 정보 지도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며 향후 한 달간의 기상 상황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농경지의 작물을 먼저 수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경지 순찰 시스템은 이미 전성 177개 스마트 농장에 보급됐습니다. 올가을 수확 준비에는 현대화된 지능형 장비가 각지 농경지에 널리 적용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며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불리한 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고 량호한 토양, 정자, 기술, 방법, 시스템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증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전송 각지 농가의 과학적 수확을 더 세밀하게 지도하기 위해 900여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기상 및 작물 생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각 농경지의 특성에 맞춘 가을 수확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성은 중대 과학기술성과 305건을 이전해 55억 3천만 원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732명의 대학교 연구원 소속 과학기술 인력을 기업에 파견해 과학기술 총 엔지니어를 겸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문제 제시자가 되고 기술에 정통한 인력이 일선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 현재까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 719건을 돌파했습니다. 기초연구부터 기술 공략, 기업 육성, 응용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성은 과학기술 성과 이전의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실험실 성과가 미성숙하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성에서 31개의 개념 검증 센터를 등록해 기술 실현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초기 성과가 이전 방향을 정확히 찾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급 중간시험 성숙화 플랫폼 99개를 등록하고 전용 자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 안정 생산과 원가 관리 등 공학화 난제를 해결하며 135개 프로젝트가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69개, 전국 중점 실험실 16개를 건설했으며 대학, 연구원, 연구소를 중심으로 7개 혁신 창급 생태권을 구축해 과학기술형 기업 2,512개를 집결했고 신규 기업은 346개를 배출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기간 우리성 외국인 입국 관광 전체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입국, 관광, 소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망이 전송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훈훈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장에 서울발 항공기 두 대가 거의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1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세관에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입국 심사 통로는 전 과정 무장의 통관이 가능해져 1인당 평균 10초 만에 간편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셀프 통관 설비, 러약자 및 어린이 전용 녹색 통로, 출국 세금 환급 전산화 서비스 등 일련의 시스템이 응급 대책에서 일상화 기본 옵션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완비된 2개 국어 소비 보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대가의 식당 내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0: 국어 자원봉사자 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트랩 여행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할빈의 외국인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트립 해외 플랫폼의 신규 리스트인 중국 경이로운 경관 리스트가 정식으로 론칭됐으며 할빈은 중국 10대 피서지 주제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할빈의 여름 매력은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빙설, 음악, 미식, 생태, 인문 등 다원적인 체험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피서 관광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료객 수송량은 238만 명을 넘어서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여름 운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장의 기차표가 동북 3성을 잇고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철도 부문은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 관광 회차권 상품인 관동정 백산 흑수에서 시원함을 즐기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관광 회차권은 치치할 할빈, 감옥사, 목단강, 장춘, 길림, 영길, 장백산, 심양, 봉계, 단동, 대련, 장하 등 30여 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관광객은 여행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비서 여행의 매력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회차권 상품은 한 번 구매, 구간별 탑승, 15일 요효라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이 승차권으로 기차를 탑승해 흥룡강, 길림, 련영, 세계성의 관광 인기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양설에게서 미국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다는 말을 들은 곽상은 온밤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그는 큰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1: 큰어머니, 저 하루빨리 부대에 돌아가야겠어요.
2: 전투에 참가하지 못할까 봐 그러냐?
1: 네, 그래요. 미국 군대들이 조선에 쳐들어왔으니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2: 그래, 지금쯤 부대에서 어떤 동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집에 왔으니 소식을 알 수도 없고.
1: 그 말이 맞아요. 소식을 알 수 없으니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가요.
0: 한쪽에서 머리를 빗고 있던 양설이 안방에서 나왔다.
3: 나도 가겠어요. 오빠가 갈 때 함께 가겠어요.
2: 아니, 넌 집에 와서 하룻밤밖에 자지 못했는데 벌써 돌아가다니.
3: 오빠네 전투부대가 가면 우리 위생병들도 뒤따라가야 하지 않겠나요?
2: 그래도 한 달 말미를 맞고 내가 이틀 만에 가다니.
3: 안 돼요. 전 집에서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 부대에서도 곧 소식이 올 거예요.
2: 그럼 내 마음대로 해라.
3: 그래야죠. 정세가 급격히 변하는데 집에서 오물거리다가는 뒤떨어지겠어요.
2: 그런데 너희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하고 떠나겠다고 그러냐?
4: 내일이 무슨 날인데요?
2: 참, 너희들은 부대에 있더니 추석 명절도 모르냐?
1: 아, 정말 그러네.
0: 곽상과 양설은 부모들의 만류에 못 이겨 추석 명절까지 쉬고 떠나기로 했다. 아들이 떠난다는 소리에 어딘가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곽상의 어머니도 있는 성의를 다해 추석 음식을 갖췄다.

0: 그리고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
1: 아휴, 마차가 벌써 왔구나.
2: 네. 마차 주인이 지난번 집에 올 때 마차를 몰고 오던 그분이군요.
1: 그래, 이 고장에서는 저 마차 주인이 제일이지.
0: 양설이 아침을 먹는 사이에 곽상은 자기와 양설이 짐을 마차에 실었다. 그들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전송하러 나왔다.
3: 아이고, 애들도 참, 여러 해 만에 어쩌다가 집에 왔는데 왜 며칠도 먹어가지 않고 벌써 떠난다냐?
4: 어? 아이고, 아무래도 부대 일이 바빠서 그러겠지요. 괴모는 부대 일 현장이어서 수하에 백여 명을 거느린 간부인데 우리와 같을 수 있나요?
5: 아유, 이거 보게,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오려나?
1: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게. 싸움에 나선 사람인데 언제 돌아올지 계약할 수 있나?
5: 괴보 동생, 동생도 이제 스무 살이 넘었는데 다음번에 올 땐 한 사람 데리고 와야지. 어?
1: 그러게.
3: 그거야, 괴보 엄마의 마음이 더 급하지.
5: 아이고, 그래야 우리도 잔치 사탕을 빨리 얻어먹을 게 아닌가. 아이고, 이봐, 괴보 동생, 다음번에도 혼자 오면 우린 동생을 마을에 들여놓지 않을 거야. 어?
1: 이제 괴보가 공을 세우고 색시까지 데려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지요.
0: 곽상과 양설이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한쪽 구석에서 지주 사청재가 슬며슬며 나타났다. 그는 눈에 눈물이 그득하게 고인 곽상의 어머니 옆에 다가섰다.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주머니, 눈물을 끄듯이.

0: 보다. 아들이 밖에 나가서 20년, 3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그건 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1: 비양거리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잡쳐 뒤를 돌아보던 곽성의 매서운 눈길이 사청재 몸에 비수처럼 꽂혔다.
2: 당신 방금 뭐라고 짓거렸나?
0: 조카님이 떠난다고 하길래 나도 바래주러 나왔지.
1: 사청재는 온 얼굴에 웃음을 발라붙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2: 방금 뭐라고 했는가 말이야?
0: 조카님이 련장으로 발탁되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했지요.
2: 영광스럽든 그렇지 않든 그건 내 놈이 관계할 일이 아니야. 난 전쟁판에 나가서 악귀 같은 놈들을 때려 없애치고야 돌아오겠단 말이야.
0: 그야 더 이럴 때 있겠나요? 그런데 이렇게 급히 돌아가는 걸 보니 아무래도 세상이 좀 태평스럽지 않은 모양이지.
2: 세상이 태평스럽지 못해도 네 놈에게야 나쁠 것 없겠지. 네가 쥐고 있는 그 거리대가 개화장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 말이야. 네 놈의 생각을 누가 모르려고.
0: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요?
2: 자, 여러분, 이사를 보십시오. 저 주제에 세상이 뒤집혀지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3: 저놈은 아직도 속이 퍼렇게 살아서 세상이 뒤바뀌기를 바라고 있지.
4: 여우가 아무리 교환해도 제 꼬리는 감추지 못한다고. 저놈은 죽어서도 제 본성을 고치지 않을 거야.
5: 그래요, 그래요. 아직도 뭐 자기가 지수지라던 세상인가 하고 우리를 깔보고 있잖아요.
6: 저놈은 이전에 자기 집에 물건을 청산하여 나눠준 걸 자꾸 빌려달라고 치근덕거리는데 저놈의 본심은 다시 가져가려는 것이죠.
5: 맞아요. 여러분은 저놈의 올림수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저놈은 지수의 본성을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 나쁜 놈이에요.
2: 저놈은 해방된 지금에도 언제나 우리와 다른 입장에 서서 온갖 꿍꿍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0: 아니야, 조카님. 그렇게 사람 웃기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옵시다. 난 그저 미국의 비행기와 대포를 막아내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이다.
2: 우리가 미국의 비행기와 대포를 막아내지 못할까봐 걱정한다고?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라고.
0: 그렇게 하지요. 다음번에 오면 내가 승리를 축하해서 한잔 내죠.
2: 그러면야 여간 좋으려고. 내가 만일 전쟁에서 화양단 단장을 해먹던 사형제네 집 단장놈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놈을 포로 수용소에 보낼 거야. 그때 우리 봉황보에서는 기어이 통쾌한 술잔을 들 것이다.
7: 좋소! 좋소!
1: 곽상의 서리빨 같은 말에 사청재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말문이 막혔다.
2: 자, 그럼 여러분, 우린 이젠 떠나겠습니다.
8: 그래, 잘 다녀오거라.
9: 잘 다녀오거라.

0: 마차가 신나게 달리고 있을 때 길 옆에 산밭에서 한 남자애가 갑자기 뛰어나와 마차를 뒤쫓아온다.
1: 아니, 저기 대란이 아니야?
2: 맞아요. 대란아, 너 뭐라러 따라오느냐?
3: 요단이를 바래다 주려고.
1: 자, 마차를 좀 세워요.
4: 아, 네.
0: 대란이가 마차 옆에까지 달려왔다. 대란이는 등에다 보찜을 지고 어깨에는 색이 나른 군인 가방을 맸다. 가방이 불룩했다. 곽상은 어딘가 짐작이 갔다.
1: 뭐라러 왔는지 솔직히 말해.
3: 누나네를 바래다 주려고 왔다는데도.
1: 그럼 마을에서 바래주면 되지. 왜 하필 이렇게 먼 곳까지 뛰어와서?
2: 그리고 그 보찜과 가랑은 또 뭐야?
3: 그

0: 급히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1: 급히 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0: 응.
1: 이 엉큼한 놈아, 내가 네 속을 모를까 봐.
0: 누나, 정말이야. 저 앞에 있는 주과장 말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가겠어.
2: 말을 마치고 난 대라는 마차에 기어오르려고 손을 뻗쳤다.
1: 안 돼, 안 돼. 올라오지 마.
0: 이제 조금만 더 바래다 준다는데도.
1: 누굴 속이려고 그래? 너 도대체 뭘 하러 왔어?
0: 오랜만에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누나를 바래지도 못한단 말이야?
3: 아니, 이 녀석. 엉터리 수상 좀 그만해. 어? 난 벌써 이놈의 석궁리가 다 보인다. 네가 주가장 마을에 가서는 매화도까지 바래주겠다 할 것이고, 매화도에 가서는 또 고성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할 것이고, 고성역에 가서는 아예 부대까지 바래주겠다고 할 생각이지. 안 그래? 어?
2: 곽상이 파투 들이대자 대란이는 무한적게 웃어보이고는 이젠 할 수 없잖냐는 듯이 두 손을 쩍 펼쳐보였다.
0: 그래, 면바로 알아맞히긴 했어요. 까놓고 말하겠는데 날 연락병으로 받아주면 안 돼?
1: 너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하고 왔느냐? 너처럼 조직교회를 무시하는 병사는 아무데서도 받아주지 않아. 고성까지 따라가도 차표를 사주지 않을 거니까.
3: 그래, 때려나. 네가 말을 잘 들어야 명린이 와서 데려가겠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 부대들에 알려서 널 받지 못하게 하겠어.
0: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3: 난 부대를 대표해서 너와 약속하는 거야.
0: 그럼 명린이는 꼭 날 받아줘야 해요?
3: 그러자.
2: 그 말을 들은 대란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4: 자!
1: 솔직한 말이지만 난 저 애가 애꾼이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으면 난 저 애를 데리고 가서 단련시키고 싶어요.
3: 우리 단이 데려다 단련시키면 용감한 전사로 자라날 수 있는 애요.
1: 하지만 집에서 저렇게 장난질에 이고리튼 애가 부대 생활에 적응되겠는지.
3: 나를 보면 모르겠어?
1: 네? 괴모 오빠는 저 애만큼 했을 때 장난질이 더 심했죠.
3: 괴모라는 내 별명이 괜히 붙었겠어? 하지만 그렇게 총명한 기질을 전투에서 발휘시키면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지 않겠어?
1: 그래요. 오빠도 꼬마 전사로부터 지금으로 연장이 됐으니까 우리 대란이도 장차 꾀보 오빠처럼 훌륭한 전사로 될 수 있을 거예요.
2: 이튿날 한낮 무렵에 그들은 서북에 이름 있는 옛 도시인 함양에 이르렀다. 서북 지방을 해방한 후 그들이 소속된 부대는 줄곧 함양시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차역 부근의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왔을 때 마당에 있는 신문 전시장에 숱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1: 오빠, 저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3: 신문 전시장이니까 아마 신문에 굉장한 소식이 실렸겠지.
1: 아, 우리도 가보자요.
3: 그러게요.
2: 곽상과 양설은 꽉 박아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겨우 신문 전시장 앞에 다가섰다. 신문에는 커다란 활자로 다음과 같은 제목이 씌어져 있었다.
5: 38선을 넘어선 미국 침략군은 북으로 미친 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6: 조선인민군이 남쪽 끝인 부산까지 쳐들어갔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정세가 뒤바뀌는 셈이 아닌가?
7: 그렇지.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 없지.
6: 그렇지. 아니, 그런데 이렇게 미군이 마구 밀려들어오면 중국도 위태롭지 않을까?
7: 아, 그거야 뻔한 도리가 아니겠소? 아,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기 마련이지.
6: 아마도 미국군이 그 기세대로 중국까지 쳐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7: 미국은 저 멀리 몇천리 밖에서 조선반도까지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침략자들인데 이 기회에 중국을 노릴 건 뻔한 도리지.
4: 아이고, 그럼 우리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야 없잖소.
7: 아유, 그야 그렇지. 아유, 미국이 쳐들어오면 중국은 자기 집 마당에 불이 달린 거나 다름없는데 냅다 쳐야죠. 안 그렇겠소?
6: 아, 그래야
7: 쳐야지.
2: 두 사람은 신문을 자세히 훑어볼 생각이 없이 다시 사람들 속을 빠져나왔다.
3: 보라고, 우리가 한시급히 떠나오길 잘했지.
1: 그래요, 집에 며칠만 더 있었더라면 부대가 떠나는 줄도 몰랐겠네요.
3: 자, 그럼 빨리 자기 부대로 돌아가자고.
1: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3: 아, 근데 동무는 류경장한테 가보지 않겠소?
1: 그 동무는 천천히 봐도 돼요. 저도 빨리 부대에 돌아왔다는 회보를 해야겠어요.
3: 아, 그럼 그렇게 하. 그럼 난 가오.
1: 아, 잠깐만요.
3: 아, 무슨 일이요?
1: 저의 쪽지를 좀 전해줘요.
3: 류경장한테?
1: 네, 그래요.
2: 양설은 수첩을 꺼내더니 구부리고 앉아 무릎에 대고 글을 썼다.

0: 이걸 류경장한테 전해주세요.
1: 알았어. 아,
0: 훔쳐보면 눈이 멀 수 있으니 주의해야 돼요.
1: 뭐 눈이 멀면 뭐라나? 음력서를 쓸 때 연극에서 소경아이 역을 맡으면은 화장도 하지 않고 제격이겠는.
0: 하여간 머리는 빨리 도네요.
1: 아유, 절대 보지 않을게. 부질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실은 없어.
2: 곽상은 쪽지를 호주머니에 놓고 부대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가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가을을 반기기라도 하듯 한들한들 거리고 있는데요. 빨간 꽃 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고 노란 꽃 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고 분홍 꽃 하나에 동경이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꽃들을 아무리 눈여겨봐도 헤아릴 수 없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여름날의 추억이 함께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네, 하여 오늘의 요청한마당에서는 여름날의 달달하고도 씁쓸한 추억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소연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의 고향가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는 폭염 때문에 여름이 모처럼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인내심을 키우며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게 보내면서 나만의 여름을 즐겼었습니다. 영정시 로토구진 동불사에 거주하는 김련옥 씨는 불타는 여름을 잘 이겨낸 여구촌의 노인님들이 대견스럽다면서 노인님들이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초록빛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노인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한마디 말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에 철퍼덕 주저앉기도 하고 벌떡 일어서기도 하는데요. 사랑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기도 합니다. 안덕현에 거주하는 방순금 어머님은 연초에 남편 병시종을 드느라 바삐 보냈었는데 여름에는 또 자신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 보니 집안이 많이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순금 어머님의 집 형편을 아신 동네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나마 삶의 용기를 얻고 또다시 일어서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소품 토지보상금 문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서서히 연길역을 떠나갑니다.
1: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 어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2: 엄마! 엄마!
1: 야, 너 어디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엄마! 이 얼굴이 봐라, 무수가 이렇게 묻히니?
2: 아,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1: 아이고, 야, 야! 부르네, 뭐 어찌 자꾸
2: 해? 엄마!
3: 엄마!
2: 반갑다.
3: 네, 반갑다. 너 저 좀 비켜라. 엄마.
1: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 왔냐?
3: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막 20바 왔지.
2: 야, 너네야. 엄마 생일이 그때 어떻게? 니도 엄마가 뭐 얼른 가서 그래지.
1: 야, 야, 야. 누나하고 무슨 말버릇이야? 어구, 빨리 날려 들어가고 얼굴을 씻어라.
2: 이렇다 씻는다.
3: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상지 두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바툼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1: 글쎄 석주님이 그래더라.
3: 어머나 옳구나. 엄마 보상금이 몇백만이 나온다매.
2: 야야야 너의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나 안 간다.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바스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텅 박아버리겠다.
3: 네 입이 다 콱 막아라. 엄마 엄마들 그 막에 자꾸 이렇게 팬체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편하라고 아이고, 좋지. 어떡해.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가.
1: 어찌 다냐.
2: 알았어.
4: 어째 이렇겠습니까? 어머, 야,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5: 아이고, 미안하, 엄마.
4: 야, 동무아가 오늘 마시지 않고.
5: 싫으라고?
4: 모시지 않고.
5: 아, 엄마, 가죠. 엄마, 우리 집 가.
3: 잠깐. 아니요, 엄마는 내 모습에서 엄마 우리 가게.
5: 야, 엄마 우리 가야 된다.
3: 야, 나 집이 편안하고 좋지. 엄마 우리 가게.
5: 야.
3: 엄마 우리 가서.
5: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철로.
4: 아이 그래 고속철도 엄마 집 앞하고 바트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1: 야,
4: 어머니.
3: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와.
1: 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5: 야,
1: 밥이나 해먹자. 날래 들어놔 나.
3: 엄마,
2: 야. 너네 어째 설에 다 어떻게 오늘 어째 먹다 못 나가지고 와서 난리야.
5: 야야
3: 널 비치지 말라.
4: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세를 모신다고 그래요?
3: 아 이번에 고속
2: 싫다.
3: 내사 출가집 외인인 게 행님인데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득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형님 내부리 불쌀 다 모시겠다는 그 고속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2: 응?
3: 그 고속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4: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열려 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3: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지? 응. 그래 뭐 엄마를 데려가면 계속 복돌이는 어찌겠어?
4: 세월이사 진우 이제 그 뭐예요?
3: 뭐예요?
4: 동무
3: 하오.
4: 동무 야, 내 말이 맞지?
5: 아 그렇죠 형이 복돌아 응? 너는 우리 집 가자.
4: 동무
5: 복돌아 너는 저 누나 집 가라.
2: 응?
5: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4: 그렇겠고
3: 야 와는 고야 지를 생각써 야
2: 아씨 나 아이 가겠다
5: 가라 집도 크고 영 좋다
2: 야 아이 가겠다 가라 안
5: 되겠네
4: 가
2: 아이 가겠다
5: 아, 가라 가.
4: 가.
2: 나를 갈라놓으라 그랬냐?
4: 아니, 야.
2: 아, 무슨 소리야 이게?
4: 아, 뭐야 이게 다리기.
2: 닭구리 봐줘 닭구리.
4: 아니 저 이
2: 저
5: 임마니? 여보.
4: 너무. 야, 이 사이 맞아 섰는가?
2: 아 여보.
1: 얘들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2: 엄마.
1: 오 어째 이랬니?
2: 아 저 부모님 나 저 닭구리.
3: 오빠 오빠 됐어 됐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좀 여기 왔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1: 어째 이래니 어째.
3: 아이 엄마네 집에 저 이 복돌이 옷이랑 아 그리고 엄마네 집에 그 가구랑 다 녹이 졌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 엄마.
1: 하긴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5: 다 새가 주택이 있어.
4: 야, 시노이
2: 이상아 웃어가지고.
4: 시노이 야 쟤 그렇게 가시노. 말하면 사.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나그 이 집의 큰 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빚졌지 무슨.
1: 하기는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잘합대.
3: 엄마 그래. 아, 그리고 이제 나
1: 너네
3: 그
1: 됐어 우리 됐어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겐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내 똑같게 30%씩 넣어놔주마.
3: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맞아 삼삼구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이 똑같게 나눠야 되지?
1: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3: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5: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던데 주로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고.
3: 생각해보시오.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을 우리 집에 딱 모셔 넣으면 25 곱하기 3 해보시오.
5: 25 곱하기 3?
3: 야 열매야. 이 소학교로 살레식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어.
5: 내가 제가 모르겠니?
3: 얼마요?
5: 야 녹이야 25 곱하기 3함 65고 녹이 멀어 녹이 멀었니?
3: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겠어?
2: 에이 뭐다니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이면 65야 75지
3: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2: 얘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5: 엄마 자 장례부터 서바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바 보내 되겠어?
3: 서바 가기 되겠다.
2: 서바? 서바 아이 간다.
5: 어째 가네.
2: 서바 가면 해님이처럼 사돈님 팔촌님 멋지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나 엄마가 죽겠다.
6: 먹다리 엄마.
2: 어야. 술 대사
6: 해님. 아이고. 먹다리 엄마.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길래 형제분들이 몽땅 모였습니다.
2: 누구야?
6: 반갑다. 저 먹다리 엄마. 이 관절약 수업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너무 좋다고 듣구만. 한번 써봐 없어.
1: 재밌게.
3: 썩다리. 아야 잠깐만. 쏙주인이. 야 집 공작이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도 사람이 괜찮아요.
6: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 뭐 남이요 뭐.
3: 글쎄
5: 야 썩돌아.
7: 아 저.
6: 야 형님.
7: 쏙주인이.
6: 야야.
7: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터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다 능력이.
3: 대단하오 대단해.
6: 형님에.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2: 아 그게 속천장 동지.
6: 예, 예,
3: 너무 안 되지.
7: 잔뜩
4: 속주임.
6: 아줌마
4: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6: 아이고,
4: 속주임 덕분에 어, 이사란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3: 아이요.
4: 속주임 이제 용기로 어머니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7: 자, 오직 들러라.
6: 아야야야. 아이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었는 모양이구마.
3: 무슨 거?
6: 아이 그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는

0: 집부터
1: 임마 우리 집 지나간다는 게 저쪽으로 지나가.
2: 무슨 말이야?
0: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는 무슨 방법 있어?
1: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입니까? 어? 이렇게 턱 막아서 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2: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1: 복도는 이집과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2: 이렇게 말을 못하는가 말이다.
1: 아 힘내네 누나.
2: 야야 야 이게 아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도리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0: 아니 누나 그게 어떻게.
1: 야 야, 캐내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2: 빨리가 말해라.
1: 아, 빨리가 말해라, 말해, 말해. 이렇다, 이렇다.
0: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2: 야, 말해봐라. 빨리 말해봐라.
0: 빨리가. 아, 야, 야.
1: 아, 참. 아, 아때부터 내
0: 가서. 엄마.
3: 야.
0: 그 관절약 써보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3: 아니, 어째 가자고?
0: 예.
1: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0: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호림 검사 내려온데서 마저 나가봐야 돼.
2: 잘 안 돼. 빨리 가.
0: 빨리 가겠다.
1: 이럴때 아이 말이 됐다.
4: 저한테 기억 나겠어 저기.
1: 잘 됐다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던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자 야 이봐.
2: 야 그게 또 얼마지 니 아니.
1: 몇백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봐.
4: 야 세상을 가지.
1: 또 왜 아무리 받아도 무슨 쓸모 있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5: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의 제 말해보.
2: 이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니? 토론했지.
1: 싸매지.
4: 야, 그게 싸만 게다 토론이다 토론. 나 싼가 토론 분가 못해.
5: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1: 예사 못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사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5: 어째 그럴까? 앉으셔. 어머니는 그렇지 우리 모셔도 되는데 어.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동문에 어디까지 말했던가?
6: 세월같이 딱
5: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어? 이 집에서 어.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잖습니까?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날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2: 그렇지 뭐.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터집어서금에
5: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2: 한 천억까지 돼 나온다.
5: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2: 그렇지 뭐.
5: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갔어?
2: 행진이
5: 우리 자매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써 받을까?
2: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5: 야 알았어.
2: 엄마.
1: 아 여보 무슨 각서까지
5: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1: 아 여보 뭐 각서
5: 동무
1: 알았어.
2: 엄마 엄마 있잖아. 야야 저 엄마 글쎄 나와 글쎄
5: 어째 야안써 글쎄
1: 안써
5: 어머니 앉으셔.
1: 안써 저 엄마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아주 저 친밀하게 토론했어.
5: 야.
1: 에,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5: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야. 마음대로 하.
2: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1: 아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2: 동무.
7: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1: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파이하고 딱 찍으면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2: 그러세쿠.
1: 야 엄마 아이 찍고 뭐하니. 가 빨리 찍어라.
2: 야야
0: 복도리 엄마.
1: 야야
0: 형님
1: 어제 좋아.
0: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1: 어? 어제
0: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소 쪽으로 가면 과수원도 다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1: 지금 서쪽으로 아이 가고 동쪽으로.
0: 야 형님
1: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집으로 쫙 지나간다.
7: 우리 집으로 지나간다.
0: 예 뭐. 잘하네 죽이는 애들 그래 빨리 움직이세요.
2: 가겠어 그만.
1: 아이들다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5: 아 세월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길과예요.
1: 응 황길과 어째 황길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4: 아이 행배였나.
1: 엄마 여보
7: 병원에 가서 이 청소나래라. 어떻게 좀 며느리 일 없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봐라 아이고 돈이라도 재보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좀 늙으면 죽었어 이거 어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떨어져 좀 자고 고춧가루라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좀 아는 웃기 생길이라며 못 잡아냈군 아이고 야들아
1: 야 바이바이 그러다 다시 오지 마라
7: 오케이 웃지다 왔던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1: 오지 마라
3: 너무도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행복, 사랑,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한 줄기의 바람도 흘러가는 구름도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절망과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기시 서영진에 살고 있는 리어금 씨는 올해 여름에는 모처럼 가족과 함께 모여서 여행이랑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래 추억의 강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락관과 사랑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열렬함과 치열함보다도 한낮의 햇볕과 한 줄기의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가족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 거주하는 박정림 씨는 타양에서 생활한 지 10여 년이 되는데 올해 여름에는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손잡으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고향의 친척 친구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정산 록스로구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직도 우리네 가슴 속에는 여름날의 뜨겁고도 낭만적인 추억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늦여름과 초가을이 교차하는 계절의 골목에는 파란 하늘이 높이 솟아있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즐겁습니다. 이맘때면 뜨거운 열기도 상쾌하고 저녁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도 정답습니다. 네, 그럼 폭염 속에서도 부지런히 삶을 영위하며 가을을 기다려왔듯이 모든 분들이 가을을 잘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 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맑고 고요한데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담은 불행이 전혀 예상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파헤쳐보며 인생에서 이 속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여러 농부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루하루 농사에 몰두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고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 중 한 농부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수였고 그는 농사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일을 시작했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전까지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밭은 언제나 푸르고 무성한 농작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그의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그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장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날씨가 맑고 기온도 적당해 매우 좋은 농사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적당히 불어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장수는 밭에 나가 작물들을 가꾸고 풀을 뽑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0: 평소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일에 집중했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가 좋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하늘에 점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긴 하지만 큰 비는 아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울리며 강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는 마을 근처의 나무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순간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도망쳤습니다. 장수는 그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평화롭던 날, 아무런 징후 없이 번개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다니.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불행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이 맑다고 해서 언제나 평화롭기만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이 마을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은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예고 없이 다가오는 불행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단순히 불행의 예시를 넘어서 여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담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맑고 평화로운 하루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일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고도 없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거나 재정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불행이나 사고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열심히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삶은 평화롭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평화로운 날이 지속된다고 해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누구나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거나 특별히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에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불행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늘이 맑다고 안심했지만 갑자기 일어난 불행에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이 닥친 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좌절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불행은 지나가는 일이다 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벼락이 떨어진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불행이나 사고를 경험할 때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불행이 끝난 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담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늘이 맑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벼락이 떨어진 것은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당황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인생의 예기치 않은 불행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하고 불행을 받아들이며 극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이며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체중 감량과 그 심리적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체중 감량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식단이나 운동 방법부터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오래 지속하고 삶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의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그 행동을 선택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체중 감량은 쉽게 지치고 좌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 변화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의 첫걸음은 스스로를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결심할 때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감정에서 출발하곤 합니다.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실망감을 느끼는 순간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단기적인 행동 변화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문제로 규정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음식에 의지하게 되는지, 몸의 변화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패감 역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나는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시기에 감정 상태나 환경이 너무 벅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만 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리적 접근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안에 담긴 이유와 맥락을 살펴보고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체중 감량은 단순히 몸무게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불편한 감정과도 직면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을 찾는 습관, 외로울 때 과식하게 되는 패턴, 성취감이나 보상을 음식으로 대신해 온 경험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단숨에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접근은 이러한 패턴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왜 그런 반응이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천천히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준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일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늘 참아야 하는 사람인지, 실패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수해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그 과정을 좌우합니다.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해야만 변화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체중 감량은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수록 선택 하나하나가 처벌이 아닌 돌봄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체중 감량은 고통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삶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의 첫 단계는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비난하지 않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로만 보지 않으며 앞으로의 변화를 강요가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체중 감량은 단기간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정립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보다 이해이며 통제보다 수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감정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욕을 의지의 문제로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거나 지친 하루 끝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경험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음식은 오랫동안 위로와 안정의 역할을 해왔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능을 사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위해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억제하려 하면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심리적 접근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배고픔이 아닌데도 무언가를 먹고 싶어질 때 그 욕구를 즉시 거부하기보다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루함인지 외로움인지 긴장인지 혹은 단순한 피로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과정은 감정과 음식 사이에 잠시 멈춤을 만들어줍니다. 이 멈춤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차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중 감량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극단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졌다고 느끼거나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태도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만듭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만들고 결국 반복적인 좌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적 접근은 완벽함을 목표로 삼기보다 조정과 회복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한 번의 선택은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사건이 아니라 그날의 상황을 반영한 하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은 비교입니다. 타인의 변화 속도나 결과를 보며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현재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은 각자의 삶의 환경과 감정 상태, 경험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누군가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내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패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접근을 위해서는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나의 변화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역시 체중 감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을 통제해야 할 대상이나 부끄러워해야 할 존재로 인식할수록 몸의 신호를 왜곡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배고픔을 무시하거나 피로를 참아내며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수록 몸과 마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심리적 접근은 몸을 적이 아닌 협력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안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방해 요소가 아니라 조율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선택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습관과 감정이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며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야 할 기준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충분히 좋지 않더라도 그 선택을 한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체중 감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의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조금 더 유연해지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함은 느슨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을 위한 조건입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도 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경험은 체중 감량을 삶의 부담이 아닌 일부로 자리 잡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의 마지막 단계는 변화한 태도를 일상 속에서 유지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하나의 목표로만 여기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모든 노력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체중 감량은 도착점이라기보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평가나 일시적인 결과보다 스스로 느끼는 안정감과 균형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반복할수록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계획을 세우고도 지키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접근을 통해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조정해 온 과정 자체가 이미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체중 감량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관리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돌봐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선택의 기준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오직 외형의 변화로만 평가하게 되면 작은 변동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에서의 편안함, 음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 정도, 몸의 신호를 존중하며 선택할 수 있게 된 변화들을 함께 바라보면 과정 자체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향을 알고 있다는 감각은 체중 감량 이후의 삶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체중 감량 과정에서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커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누구나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접근에서는 후퇴 또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 번의 흔들림이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들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은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루어지는 체중 감량은 억압이나 불안이 아니라 돌봄과 선택의 연속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협력하게 될 때 변화는 더 이상 버거운 과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체중 감량을 위한 심리적 접근이란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체중의 변화를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 앞으로의 선택들을 조용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별이에게 연기를 줄 방법은 무엇일까?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 명쾌한 답은 없을 것이다. 다만 망설이는 별이의 등을 떠밀기보다 나아갈 방향을 지키며 기다리는 마음을 갖기로 해.

네, 김지호의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쳐 무너졌을 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 제갈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보폭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인의 눈에는 답답하거나 지나치거나 기준점에 부합하지 않는 뜻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를 위한다면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려줄 일입니다.

네, 소수민족 풍속 코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인데요. 56개 민족이 당의 도리에 굳게 뭉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의 대부분은 장관 역사 속에서 종족 집단의 형성, 분화, 이주 또는 타민족과 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여행하려면 이러한 이색적인 소수민족의 풍속에 대해서 미리 유해해두면 좋은데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수민족 풍속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만의 고유한 품격과 풍속에 대해서 류해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리포터를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박선아 리포터.
1: 선아입니다.
0: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지금 처음으로 또 이제 리포터 해보시는데, 네, 자기소개 우리 청취자분들께 올려주시죠. 지금 신호 때문에 잠깐 끊겼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박선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박선아 리포터.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몽골족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덕희 씨가 소개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요해를 하고 계시죠?
1: 네.
0: 네, 오늘은 박선아 씨가 몽골족의 또 어떤 민속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오늘도 음식 문화인데 오늘은 식기와 거주 풍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몽골족들은 그럼 어떤 식기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1: 몽골족이 전통적인 식기에는 쥐사도구, 식기도구, 차구, 주기 등이 들어있습니다. 쥐사도구에는 솥, 주전자, 화로, 부시, 부집게, 부젓가락, 주걱, 물통, 젖저당통, 나무공이, 차전자, 차를 찢는 절구 등이 있습니다. 식사도구에는 사발, 칼, 숟가락, 쟁반 등이 있으며 차구와 주기에는 주전자, 사발, 컵 등이 있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식기를 보니까 몽골족의 식사 그 습속과 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식기는 음식 물구조, 조리 방식, 식사 습관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경제 생산 방식이 다르고 문화 전통이 다름에 따라 식기 재질, 모양, 기능 등도 필연적으로 크게 다르기 마련입니다. 전통적인 유목민족인 몽골족은 고정된 거처가 없는 이동 생활과 육류와 전류를 주로 하는 음식물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식기로

0: 동에 편리하고 단단하고 오래 쓸 수 있으며 용량이 크고 부식에 견디며 쉽게 새지 않는 등 특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그들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러면 제일 먼저 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 모세를 주저하여 만드는 아구리가 크고 굽이 좁으며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작은 솥에는 두 손잡이가 있고 상부의 테두리에는 흔히 전통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평소에 이 솥으로 고기를 삶고 죽을 끓이고 가루 음식을 만들고 젓차를 끓입니다.
1: 그럼 주전자는 어디에 쓰이나요?
0: 젓차를 끓일 때 사용하는데 둥근 볼 모양입니다. 우쪽에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구리로 만드는 것이 많았으나 지금은 납으로 만드는 것이 많이 사용합니다.
1: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뭐 주전자 모양이 아니라 볼 모양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네요. 그러면 화로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0: 화로는 직경이 2, 3cm 되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넓은 쇠고리로 세 가닥 혹은 네 가닥이 쇠를 원주로 용접하여 만듭니다. 원주의 윗끝과 아래끝은 모두 밖으로 약간 구부렸습니다. 사용할 때 솥이나 주전자를 우러 넣고 아래에 솥덩불을 지펴 차를 끓이거나 고기를 삶은 바 아주 편리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는 흙이나 벽돌로 두막을 만들어 사용하기에 더욱 과학적이고 위생적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식기 중에 아까 부시라고 부르는 게 있었죠?
0: 네. 네,
1: 부시가 우리 예전에 부시돌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부시는 불을 얻는 도구입니다. 대부분 쇠거나 구리로 만드는데 삽 모양과 반달 모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소가죽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고정하며 주머니 안에는 부싯돌과 부싯깃이 들어있습니다. 사용할 때 부시로 부싯돌을 마찰하여 점화하고 부싯깃에 붙이며 불씨를 얻는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부집게와 부젓가락은 어떤 것인가요?
0: 소통이나 장작을 짚고 화로불을 전개하기 위한 도구로서 대부분 쇠로 만든 것입니다. 긴 가위와 비슷한 부집게는 뒤쪽에 손잡이가 있고 앞에 원형이 주둥이가 있습니다. 두 가닥으로 된 부젓가락은 웃끝이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1: 그러면 예전에는 그 화로불, 불을 피우고 거기 혹시 뭘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이제 저을 때 뭐 사용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걱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나요?
0: 주걱은 구리로 된 것이며 쇠로 된 것, 나무로 된 것이 있으며 모양은 원형, 타원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통은 대부분 나무 조각을 묶어서 만드는데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물을 퍼올릴 수 있거니와 물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쇠통, 비닐통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쇠통, 비닐통. 그래요. 요즘에는 사실은 예전에 뭔가 다 이제 그 쇠로 만들던 것들을 이 비닐이라는 재질이 나오면서 좀 더 가볍고 또 사용하기도 이제 뭐 견고하고 좋기도 하니까 비닐이 이제 대신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통도 이제 비닐통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타원형, 원형 이렇게 돼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런 물통이 예전에 혹시 뭐 이제 그 전쟁 연대 그런 영화를 보던 애국주의 그 영화 볼 때 그 현장에서 이제 뭐 사용하는 물통 같은 것도 좀 보아왔는데 이런 건 대체적으로 모양새가 타원형이거나 원형이라고 하니까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0: 네.
1: 꼭 이제 몽골족만의 그 다른 모양새를 뭐 갖추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네, 다음은 몽골족의 가장 특색 있는 식기인데 젓저장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0: 저도 많이 생소한데 젓저장통은 나무, 쇠, 구리, 가죽, 은 등으로 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원주체이며 직경과 높이가 같지 않습니다. 나무통은 보통 금속태를 매꼽에 둘러야 하는데 어떤 통에는 덮개와 손잡이가 있으며 어떤 통은 아구리가 열려있고 손잡이가 없습니다. 금속통은 보통 손잡이가 달려있고 손잡이가 없습니다. 금속통은 보통 무늬가 새겨져 있는 바 정교하고 아름답거니와 단단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가죽통은 가볍고도 충돌을 잘 견딥니다.
1: 그러네요. 가죽통이 오히려 이제 금속통에 비해서 좀 가깝네요. 이때 예전에는 뭐 비닐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금속통 혹은 가죽통 이렇게 사용해 온 거였어요.
0: 네.
1: 그럼 다음은 또 어떤 식기가 더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네, 말씀 주세요.
0: 네, 다음 시기는 사발입니다.
1: 사발.
0: 사발에는 사발에는 나무 사발, 은 사발, 자기 사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작나무, 피나무 등을 깎아내고 갈아서 만든 나무 사발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 그릇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나무를 바탕으로 하고 은을 삼감하여 만듭니다. 그 바깥벽에는 대부분 구름무늬, 뿔무늬, 기하도안, 그리고 화초도안이 새겨져 있어 아름답고 대범하며 실용성과 진미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쟁반도 있는데 쟁반에는 나무쟁반, 칠쟁반, 구리쟁반이 있으며 모양은 원형, 타원형, 장방형 등 여러 가지이며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1: 사발에 나무사발, 은사발, 자기사발. 전 그냥 자기사발밖에 떠올리지를 못했었는데 의외로 나무사발과 은사발 예전에 사용했다는 걸 지금 얘기 들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쟁반도 이렇게 나무쟁반, 뭐 칠쟁반, 구리쟁반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칠이 아니라 철쟁반이겠죠?
0: 아, 네네네.
1: 아마 워터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주전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몽골에서도 이제 뭐 차를 많이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차 주전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0: 차 주전자에는 대부분은 구리로 만들며 은이나 납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형이 각이한 바 대부분은 원형이나 타원형이며 긴 주둥이와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반짝반짝 빛나고 단단하여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가 약하고 아래가 실하며 원초 모양과 비슷한 통이 높은 주전자인 똥부가 있습니다. 똥부는 차를 담을 수도 있고 젖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똥부도 나무, 구리와 은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한편에 손잡이가 있고 조형이 독특하며 아름답고 실용적입니다. 몽골적 이쑥이도 아주 독특한데요. 그중 주샤라고 일컫는 큼직한 술주전자는 원반상리 모양으로 되었는데 동 또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을 타거나 길을 걸으면서 사용할 수 있어 극히 편리합니다.
1: 술주전자가 또 따로 있었네요. 조선족도 이 술에 대한 뭐 애착을 많이 갖고 했지만 몽골족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민족이 좀 비슷한 면도 꽤 있고 또 다른 면도 이제 가끔 있어 보이는데 이런 면들이 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네. 그 뚱부라는 그 주전자에 대해서 그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줬는데 그 주전자는 우리한테 좀 익숙하게 봐왔던 예전에 혹시 그림 같은 거 보거나 하게 되면 그 평면이 그러니까 주전자 이제 횡단면을 딱 자른 다음에 그 제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양의 주전자죠. 이제 위가 좀 더 좁고 아래가 이제 그 좀 더 크다고 했으니까.
0: 네네.
1: 제형의 주전자. 그럼 연료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0: 연료에는 목축구, 몽골족이 전통적인 소똥, 양똥, 벽돌, 버드나무 가지, 장작 등이 있습니다. 그중 소똥은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1: 제가 안 그래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아 이게 소똥도 연료가 될 수 있구나. 저희가 사실은 그 년대 예전에 저도 살아보지 못한 연령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선배님하고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오 그래 고급풀 잘 붙어 이러면서 예전에는 뭐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는 뭐 거름을 학교에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똥 말린 것들을 또 모아서 뭐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학교에 들고 가야 했었고 뭐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한때는. 그래서 네 지금 선아 씨도 놀랍죠.
0: 네.
1: 이런 시대에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목축구 몽골족의 전통적인 연료에는 소똥, 양똥, 벽돌. 양똥, 벽돌이 따로 있다는 게 이게 좀 놀랍네요. 소똥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많이 들어왔는데 양똥, 벽돌, 또 버드나무 가지, 장작 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주 연료에 속하는 것들이었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내용 듣고 저희가 이제 음식 문화거나 이 식기 문화 이러한 데 대해서 쭉 요해를 해봤는데 네, 음악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다른 방면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잠시 먼저 전화 끊고 이제 음악 나간 뒤에 다시 연결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끊을게요. 그러면 박선아 씨.
0: 네, 네.
1: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몽골족의 식기 문화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전에부터 이제 전해 내려온 이러한 문화이고 또 전통적인 것들을 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이 식기 중에 뭐 쇠, 구리, 이런 무거운

물건으로 된 것들이 꽤 많이 있었네요. 있었다는 걸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저도 새롭게 느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료 부분도 그렇고요. 방금 지금 소똥, 양똥, 벽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또 의외의 부분들이었습니다.

0: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리포터 박선아 씨와 함께 계속해서 몽골족의 음식 문화지 중에서 이제 식기 문화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요해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아 리포터.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 얘기 또 잘 들리고 있죠?
1: 네.
0: 네, 이번에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이번에는 거주 풍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아, 거주 풍속. 네, 이것도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몽골족의 거주 문화라 하면 몽골 그 꺼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몽골 꺼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1: 네, 몽골 꺼르는 물과 풀을 따라 거주하는 것은 유목민족이 오랫동안 내려온 생활 방식이며 유목 생활이 산물입니다. 몽골 꺼르는 몽골족 목축민이 주택에 대한 칭호로서 청조 때부터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0: 그러면 이 꺼르라는 단어가 몽골어에서 온 거겠죠?
1: 네네 맞습니다. 몽골어로 집, 방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앞서 몽골 꺼르를 파오, 유르트 등이라고 불렀습니다. 몽골 꺼르에는 이동식 몽골 꺼르와 고정식 몽골 꺼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0: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고 싶네요.
1: 고동식 몽골 거르는 정밀하고 단단한 것을 추구하며 기반과 벽체의 건축과 거르 안이 장식에 중시를 돌립니다. 그러나 이동식 몽골 거르는 설치하거나 철거하기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중 이동식 몽골 거르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각지 목축구에 보편적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0: 그러면 몽골 거르의 기본 구조는 어떤가요?
1: 몽골 거르는 천막식이 가옥 형식으로서 지붕 꼭대기가 뾰족한 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몽골 거르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지만 그 기본 구조는 모두 같은 바 그물 모양으로 엮어 만든 벽인 하나, 나무 조각으로 된 젓가래인 우니, 돔형 지붕창과 문 등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바깥에 모던을 씌우고 갈기로 끈으로 꽉 동여매어 듭니다. 몽골 거르의 크기는 네 개 거르가 사용한 엮어 만든 벽의 수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0: 보통 목축민들은 일반적으로 벽을 몇 장 만드나요?
1: 보통 4장, 6장, 8장, 10장, 12장, 18장, 24장 등이 있습니다. 보통 목축민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6장에서 8장으로 엮어 만든 벽으로 지은 거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몽골 거르는 겉보기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안의 사용 면적이 클 뿐더러 실내의 공기가 유통되고 채광 조건이 좋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며 바람이 잘 불고 비가 내려도 끄떡없습니다. 지붕창을 제외한 벽이 밑부분에 또 한 층이 모던이 있어 여름이면 열어놓을 수 있어 통풍이 잘 되고 겨울에는 내려놓아 보온도 잘 됩니다.
0: 몽골 거리의 최대 오점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1: 쉽게 설치하고 철거하고 옮기기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설치할 때에는 하나를 펴서 빙 둘러싼 원형의 담을 만들며 철거할 때에는 하나를 접으면 됩니다. 이러면 체적이 더욱 작아지기에 우마차의 판다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한 채의 몽골 거르는 낙타 두 마리나 차만 있으며 운반할 수 있으며 두세 시간이면 설치할 수 있기에 경상적으로 목장을 옮겨 방목하는 유목인들이 거주하고 사용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0: 유목민들이 주로 이런 거를 사용해왔네요. 그러면 근년 내 이 몽골 거르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1: 근년 내 어떤 곳에서는 철근 구조로 된 몽골 거르가 나타났는데 거르의 앞뒤에 창문을 내어 체감과 통풍이 더 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또 침대, 텔레비전, 수상이, 라디오 등 각종 현대생활용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몽골족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건축 예술은 젊음이 활기를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0: 유목생활 하다 보면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거르를 짓는 그 지역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지난날 몽골 목축민들은 늘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유목 생활을 하였는데 겨울 수경지와 여름 수경지가 달랐습니다. 이주지를 옮길 때마다 몽골 거르를 포함한 모든 가정 짐물을 이동해야 하였습니다. 한 곳에 도착할 때마다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몽골거리를 일반적으로 잔비탈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하였으며 겨울철에는 상구비, 움푹한 지대 및 앞쪽에 설치하여 바람과 추위의 습격을 막았습니다.
0: 여름철에는 그러면 잔비탈의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리고 겨울철에는 좀 움푹한 지대에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곳에 네,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동식이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도 너무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1: 네, 몽골거리는 설치가 아주 간편한 바 보통 먼저 지형을 잘 택하고 집안을 잘 공들여 놓은 후 문을 세우고 엮어 만든 벽을 맞춰놓고 안에 띠를 두르고 둥근 나무 지붕을 받치고 젓가래를 끼워놓고 안쪽에 모전을 깔고 벽모전을 두르고 지붕 꼭대기에는 모전 안감을 대고 모전을 씌우고 바깥 둘레에 띠를 두르고 지붕창을 겁니다. 그리고 엮어 만든 벽의 밑부분에 모전을 두르고 나중에 덜실로 온 끈으로 꽉 동여내면 됩니다.
0: 설치가 간단하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정을 들어보니까 꽤 많아요. 절차가, 그렇죠?
1: 네네.
0: 이분들처럼 이제 계속 하는 일이면 간단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이게 와 아주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정들 하나하나.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그 내부 구조가 어떤지, 네, 또 어떤 특색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내부의 특색은 몽골거리 특색을 띠고 있는 바 각종 가구의 배렬과 각종 가족 성원들이 앉은 자리와 잠자리 등은 대체적으로 고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박선화 씨가 오늘 지금 리포터로 이제 좋은 내용들 또 전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 접하면서 박선화 씨는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1: 저도 몽골족에 대해 관심은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식 문화와 거주지 문화에 대해 알아서 너무 좋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0: 그렇죠. 좀 네. 신기한 게 있는 반면에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 하니까 저도 엄청 관심을 갖고 이 코너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만큼 새로운 거를 정말 소수 민족의 이런 다른 서로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아주 재밌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선아 씨는 혹시 내몽골에 그 여행 간 적은 있나요?
1: 내몽골에 여행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0: 그렇죠. 오늘 이런 네. 얘기를 접하니까 앞으로는 가서 이걸 좀 체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1: 네.
0: 좋기는 이제 몽골 꺼르 같은데도 뭐 하룻밤 정도 체험으로 좀 추적해 보고 싶기도 하고.
1: 네.
0: 네, 저는 이제 한 번인가 단체 여행 따라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낮 시간에 저희가 그 내목을 초원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 거리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안에 내부 구조 뭐 구경하고 완전히 체험하면서 거기서 하룻밤 잔 게 아니라 또 하룻밤 자본 분들은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여름에는 엄청 그 벌레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서워서 저는 거기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 어쨌든 집 안에 들어가면 집 안에 바닥이 이제 뭐 풀 잔디로 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 혹시 다른 재료로 뭐 탄자를 펴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로서는 그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행 전에는 아주 낭만스럽거나 너무 새로운 거라고 좋게 생각했던 것도 직접 현지에 가서 우리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요소를 받거나 그 조금 더 다른 면들을 봤을 때는 그게 다 그렇게 너무 좋게 보일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 그때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와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뭐 생활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 네, 정작 가서도 눈으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문화가 서로 다르고 또 우리가 습관되어 온 이 일상 생활 습관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다른 부분은 또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것이 여행의 뭐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감하신 분들은 또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박선아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 언젠가 내몽골 여행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오늘 박선아 리포터 연결해서 몽골족의 식기와 거주 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주 풍속에서 지금 이 꺼르에 대한 내용들이 꽤 나왔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몽골 꼬르 체험해본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좀 색다른 것, 물론 그게 좋은 것이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든 뭐 한 번쯤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고 또 체험해볼 필요도 때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린미화의 노래로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품은 꽃.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오엿분 꽃들이 피어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만나는 속삭임에 오엿쁘게 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어여쁜 눈꽃이 만발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인생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사랑이란 꽃이요.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림미화의 노래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우리성 벼와 대두, 옥수수 등 3대 곡물 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성 각지에서 가을 수확 준비로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환그룹 군천 농장에서는 고정익 항공기가 맑은 날씨를 이용해 대규모 항공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리 시기에 병충해 예방 및 조기 성숙 촉진과 달리 드론은 벼의 황숙기 단계 생장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수확을 위한 정보 지도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며 향후 한 달간의 기상 상황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농경지의 작물을 먼저 수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경지 순찰 시스템은 이미 전성 177개 스마트 농장에 보급됐습니다. 올가을 수확 준비에는 현대화된 지능형 장비가 각지 농경지에 널리 적용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며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불리한 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고 량호한 토양, 종자, 기술, 방법, 시스템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증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전송 각지 농가의 과학적 수확을 더 세밀하게 지도하기 위해 900여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기상 및 작물 생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각 농경지의 특성에 맞춘 가을 수확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교능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성은 중대 과학기술성과 305건을 이전해 55억 3천만 원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732명의 대학교 연구원 소속 과학기술 인력을 기업에 파견해 과학기술 총 엔지니어를 겸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문제 제시자가 되고 기술에 정통한 인력이 일선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 현재까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 719건을 돌파했습니다. 기초연구부터 기술 공략, 기업 육성, 응용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성은 과학기술 성과 이전의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실험실 성과가 미성숙하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성에서 31개의 개념 검증 센터를 등록해 기술 실현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초기 성과가 이전 방향을 정확히 찾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급 중간시험 성숙화 플랫폼 99개를 등록하고 전용 자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 안정 생산과 원가 관리 등 공학화 난제를 해결하며 135개 프로젝트가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69개, 전국 중점 실험실 16개를 건설했으며 대학, 연구원, 연구소를 중심으로 7개 혁신 창급 생태권을 구축해 과학기술형 기업 2,512개를 집결했고 신규 기업은 346개를 배출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기간 우리성 외국인 입국 관광 전체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입국, 관광, 소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망이 전성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훈훈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장에 서울발 항공기 두 대가 그에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1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세관에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입국 심사 통로는 전 과정 무장의 통관이 가능해져 1인당 평균 10초 만에 간편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셀프 통관 설비, 노약자 및 어린이 전용 녹색 통로, 출국 세금 환급 전산화 서비스 등 일련의 시스템이 응급 대책에서 일상화 기본 옵션으로 격상됐습니다. 공항을 나서면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완비된 2개 국어 소비 보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대가의 식당 내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다국어 메뉴판과 외국어를 구사하는 서비스 인원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옛거리의 여름철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더욱 세심한 변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감독관리부서는 중앙대가 등 주요 상권마다의 중도 2개국으로 7일 이내 류유 불문 환불 서약 안내판을 내걸었으며 위챗을 통한 QR코드 스캔에 권익 보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흥룡강 대학, 외국어 학원 등 대학들과 손잡고 다국어 자원봉사자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트랩 여행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할빈의 외국인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트립 해외 플랫폼의 신규 리스트인 중국 경이론 경관 리스트가 정식으로 론칭됐으며 할빈은 중국 10대 피서지 주제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할빈의 여름 매력은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빙설, 음악, 미식, 생태, 인문 등 다원적인 체험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피서 관광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료객 수송량은 238만 명을 넘어서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여름 운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장의 기차표가 동북 삼성을 잇고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철도 부문은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 관광 회차권 상품인 관동정 백산 흑수에서 시원함을 즐기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관광 회차권은 치치할 할빈, 감옥사, 목단강, 장춘, 길림, 영길, 장백산, 심양, 봉계, 단동, 대련, 장하 등 30여 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관광객은 여행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피서여행의 매력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회차권 상품은 한번 구매, 구간별 탑승, 15일 요효라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이 승차권으로 기차를 탑승해 흥룡강, 길림, 련영 세 개

신고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01번째 시간입니다. 리소당이 골프채를 하나하나 닦아서 가방에 챙겨놓는데 종사손이 다가온다.
1: 아버지.
2: 어?
1: 컨디션 좀 어때요? 어.
3: 아가씨, 애니 커피 가져와. 네.
2: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1: 무슨 일로 신이 나셨어요?
2: 어, 금쪽 같은 이 새끼 말을 하고 있었다.
1: 오냐오냐 해서 그래요. 나한텐 안 그래요.
2: 다니엘이 이젠 컸어. 날 걱정해줄 줄도 다 알고. 사전아, 너 요즘 회사 일 바쁜 것 같더구나. 어?
1: 괜찮아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다 돼요.
2: 아, 나 괜찮다.
1: 아버지,
2: 아.
1: 의논 드릴 게 있어요.
2: 어?
1: 저 중국에 다녀와야겠어요.
2: 어?
1: 직접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또 국내 부동산업이 아주 전망이 좋아요. 한복지 회사도 주식제로 체제를 바꾸려 해요. 상업적 측면으로 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아버지 생각은요?
2: 사전아, 너 몇 년간 가을과 닦은 덕에 이제 많이 성숙됐다. 그러니까 대담하게 밀고 나가거라. 난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 다만 한목지가 내 생각엔 니들 이젠...
1: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저 일에만 매달릴 거예요. 이젠 그저 아버지와 다니엘만 무사하면 돼요.
2: 나와 다니엘 걱정은 하지 말라. 맞다, 주말에 다니엘이랑 골프장을 돌아보고 싶다.
1: 어? 좋죠. 자, 물 마셔요.
2: 어. 아, 지금이 골프 치기 제일 좋은 계절이지.
0: 한목지의 회사. 긴장한 회의가 한창 종이다.
4: 어리다고만 보지 마십시오. 이 두 분은 국제경제를 전공한 수재들입니다. 전 이 두 분의 제의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 회사가 가려는 길이 바로 전업화의 길입니다. 이건 제 꿈이기도 하고요. 주식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대 기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 아,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선성쌍이 입을 연다.
5: 한 회장님, 우리 리더 회사는 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이만큼 컸고 어렵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어요. 근데 주식제로 넘어가면 분가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아무튼 전 납득이 안 됩니다.
4: 아, 정달아, 너 외국의 대기업에서 왔으니 너라면 내 뜻을 알 것 같은데 네 생각을 말해봐.
6: 조식제는 확실히 대기업들의 경영 방식입니다. 허나 우리한테는 맞는지는 더 의논해봐야 돼.
4: 조식제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어. 뭐냐면 일종 규범화된 경영 모식입니다. 이것도 회사의 장기 이익을 고려한 겁니다. 네.
7: 한 회장님, 나 회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위험이 큰 건 사실이잖아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직원들의 자금까지 묶일 겁니다.
4: 어에게 회사를 경영하려면 눈앞의 이익만 봐서는 안 돼요. 특히 우물쭈물하면 더 안 돼요. 안 그러면 영원히 남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8: 괜찮을까?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큰 것 같은데.
4: 그럼 여러분 설립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 의의가 없으면 주식 유한 회사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9: 그럼 그때 가서 주식을 모은답시고 우리 주머니를 탈탈탈 나는 거 아닙니까?
8: 그렇지. 회사가 잘 돌아가면 문제 없지만 경영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돈은 그냥 날리게 될 게 아닌가.
10: 그러게요.
0: 새로운 개혁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선성상이 다시 불안을 털어놓는다.
9: 다들 이런저런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경 그동안 회사의 효율과 수익이 좋았지 않습니까? 굳이 제재를 바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4: 어리석긴. 조직제는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지금 일부 국영 기업들에서도 평균 분배를 안 합니다. 놀고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는 거죠. 안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한도 보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제의 위험성만 보고 주식제가 가져오는 좋은 점은 안 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규모를 확장하면 효익이 높아질 거고. 맞죠? 해마다 리익을 분배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6: 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야 돼. 무지야,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게 어때?
4: 정달아, 이 문제에서 정달이가 날 지지해줘야지. 어? 왜 오늘이야 주식제를 제기하냐면 우리 회사 실력이면 2년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다들 알 겁니다. 이미 년간 내가 해온 일을. 가급적 회사를 규범화했습니다. 에? 이건 제가 CCI와 손을 잡으면서 심심히 느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믿고 리더의 신심을 가지십시오. 국제 관례대로만 한다면 회사가 더 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 목표는 리덕을 국내 인류 부동산 업체로 만드는 겁니다.
0: 회의를 마친 한목지가 라정달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선다. 한목지는 새로운 체제 개혁에 대한 라정달의 태도가 섭섭하다는 듯 말을 잇는다.
4: 네가 이렇게 소심할 줄은 몰랐어. 이건 네 품격이 아닌데 말이야.
6: 무지야, 리덕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 정력과 재력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넌 잘 알잖아. 조직제로 바꾸는 건 찬성이야. 근데 지금 회사의 현황과 국내 형세를 잘 파악해야 돼.
4: 국내 형세가 좋잖아.
6: 너무 쉽게 생각해. 미국처럼 오랜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주식을 통제 못해서 주가가 바닥을 치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겨우 걸음마를 뗐어. 투기하며 권세를 비붙을 사람들이 많을 거고 심지어 주가를 조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주식시장 대문에도 써붙였잖아. 주식은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4: 개혁 개방 이래 우린 매일 위험을 안고 살아. 어? 내가 점점 단단해지는 게 안 보여? 어?
0: 우아한 분위기의 커피숍. 그루스와 진심이 마주 앉아있다. 진심이 그루스가 넘겨주는 작은 선물함을 연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손목시계가 나타난다.
10: 오메가네요.
11: 맞아요. 아,
10: 그루스는 참 자상해요.
11: 마음에 들어요?
10: 아, 정말 예뻐요. 그루스, 이건 상사가 우화에게 주는 경례상인가요? 아니면...
11: 아, 진심씨가... 우리 회사를 위해 효익을 창출했으니 받아도 돼요. 부담 갖지 말고요.
10: 고마워요.
0: 전화벨이 울리자 크루스가 전화를 받는다.
11: 여보세요?
12: 크루스.
11: 네, 리 회장님.
12: 루시가 곧 귀국할 거네.
13: 아, 지금 그룹의 많은 사물을 루시한테 맡겠네. 자네도 알 거고.
12: 아, 자네가 가장 유력한 조수이자 지지자였으면 좋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11: 그럼요. 물론 알죠.
13: 크루스. 여자는 랑만을 좋아하네. 알겠나?
11: 네, 그럼요. 물론이죠.
13: 그럼 이만 끊겠네.
11: 네, 안녕히 계세요.
0: 전화를 끊은 크루스가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는다.
10: 크루스, 진짜 예뻐요.
11: 아, 그래요?
10: 크루스, 제가 저녁을 사면 안 될까요?
11: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에 제가 밥 살게요. 루시가 곧 도착하니 가서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봅시다.
10: 크루스.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사무실을 나가는 크루스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진심이 전화기를 든다.

0: 안녕하세요. 요가를 부탁합니다. 한목진의 집. 진혜화가 전화를 받는다.
1: 네. 안녕하세요.
2: 아니, 요가구나. 애도 참, 이게 얼마만이야. 나 벌어도 안 오고 내가 널 기다린 거 몰라? 좋지. 뭐라고? 정말? 잘됐다, 잘됐어. 그래, 알려줘서 고맙다. 어, 알았어, 알았어. 시간 나면 꼭 놀러와. 내가 물만두 해줄게. 어, 그래, 그래. 잘 있어.
0: 전화를 끊은 진혜화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다. 이때 거실에 나온 한정연이 진혜화의 곁에 다가와 앉는다. 진혜화가 한정연을 향해 들뜬 표정으로 속삭인다.
2: 사존이가 온대. 정말요? 사존이가 오면 내 손주도 올 거잖아.
3: 오빠가 좋아하겠네요.
0: 한목지의 사무실. 직원 장 씨가 설계도를 들고 들어온다.
4: 회장님, 아, 이건 신축할 5호 건물 설계도입니다. 아, 보십시오.
5: 자, 그래, 어디 보게요. 자, 고.
4: 네.
5: 피렌체는 토스카나 품격의 발원지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설계한 거 뭐. 세부적이고 개성이수. 재래식과 현대식의 미묘한 조합이요. 난 이걸로 찍었어. 저서 이걸로 하죠.
4: 네.
5: 아, 그리고

0: 나 회장들아, 비내 쪽 토지 경매 방안을 빨리 내오라고 하오.
1: 알겠습니다.
0: 아, 가보.
1: 네.
2: 한목재의 핸드폰이 울린다.
0: 아, 정연아, 왜? 아?
3: 오빠, 지금 뭐해? 지금 집에 와요. 엄마가 회의를 한대요.
0: 이제 몇 시인데 그래? 아?
3: 빨리요, 긴급회의예요.
4: 한목재, 더 달지 말고 빨리 뛰어와, 빨리.
3: 내서 끊을게, 빨리 와.
0: 그래, 알았어, 노력해볼게.
2: 저녁시간, 진해화 선성상 한정연 그리고 손자가 푸짐히 차려진 밥상 앞에 마주 앉아있다. 밥상을 다 차려놓도록 집에 오지 않은 한목지 때문에 어지간히 서운해난 진해화가 얼굴을 찌푸린 채 앉아있다.
1: 장모님, 아님 먼저 먹을까요?
5: 아니야, 기다릴 거야. 올 때까지. 나 아직도 살아있다. 이제 나의 엄마 난중에 너 없다 이거지?
1: 에휴, 아니에요.
5: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예, 정연아, 전화 또 해봐.
3: 아휴, 8번이나 했어요. 일이 끝나면 오겠죠 뭐. 우리 먼저 먹어요.
5: 안 돼, 먹지 마.
1: 장모님, 형님을 탓하지 마세요. 회사 체제를 바꾸는 데다 또 경장 입찰까지 하다 보니 엄청 바쁩니다. 장모님이 안 부르셨으면 저도 아마 한밤중이나 집에 왔을 겁니다.
5: 아니 성상이,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한밤중이라니? 그럼 안 되지. 밤을 새지 말고 건강에 제일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자네야. 자네 이모가 막중하네.
1: 네네, 압니다. 장모님, 제 건강은 문제없습니다.
5: 괜찮기는 무슨.
3: 오빠 이제 왔네.
2: 얘기를 나누는 사이 한목지가 집에 들어선다.
5: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너 뭐하는 거야? 이 엄마 안중에 없냐? 한목지, 집에 문이 어디부턴지는 아니?
0: 우리 집 문은 영원히 나한테 활짝 열려있죠. 물을 것도 없어요.
5: 큰 소리, 성질나면 꽉 잠가버릴 거.
0: 아이고, 맛있는 거 많네. 자, 먹읍시다.
5: 예, 한목지. 예. 이거 먹어.
3: 엄마,
5: 시작해.
2: 진해화가 눈짓을 하자 한정연이 핸드폰을 들어 한병선에게 전화를 걸고 낮은 목소리로 미리 귀띔한다.
3: 아버지, 시작하니까 잘 들으세요.
2: 한정연이 핸드폰을 통화 모드로 놓고 밥상 위에 올려놓는다. 진해화가 입을 연다.
5: 한목지, 중요한 일이니까 먹으면서 진지하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사존이가 미국에서 온단다.
0: 어떻게 알았어요?
5: 그거 묻지 말고 온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떡하나 사존이와 내 손자를 꼭 데려와야 해.
0: 손자는 할머니 보러 무조건 올 거예요. 네. 근데 사존일 책이 제가 어떻게 데려와요?
3: 오빠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0: 아이고, 사존인 사업에도 성공했겠다. 이쁘기까지 하니 따르는 남자가 많지요.
5: 이번에는 달라. 어? 엄마 말 새겨들어. 글쎄, 너 사존이는 물론이고 내 손자도 데려오라니까.
0: 네, 너들.
3: 아니, 오빠를 말하는데 왜 우리한테 말 돌려?
6: 말 돌리지 마, 형. 형님을 말아.
0: 니들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어머니 정 안 되면 또 처방을 바꿔요.
5: 바꿨어. 달마다 한 번씩 바꾸고 있어.
3: 엄마, 주제를 이따 했어요?
5: 그래, 맞다. 목지, 네 문제야. 태도를 확실하게 해.
0: 내가 어쨌다고 밥 먹으면서 전화는 왜 들고 있어?
3: 전화회의니까 그렇지. 한석이께서 천리 밖에서 다 듣고 계셔. 아버지, 다 들었죠?
5: 빨리 대도 표시 확실하게
0: 알려드린다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럼. 기술 되게 많이 편해졌네. 자, 이리 줘봐. 아버지랑 얘기하게. 네, 아버지, 보고 싶어요.
6: 왜 그거?
0: 아니, 그 반찬이 이렇게 풍성한데 술이 빠지면 안 되지.
2: 커피숍. 크루스가 라정달과 함께 마주 앉아있다. 라정달이 심각한 표정으로 크루스를 바라보며 손에 쥐었던 커피잔을 놓는다.
7: 나더러 친구를 배신을 하고요?
8: 상업계 일이니 우린 리익만 따집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7: 고작 금값으로요? 날 우습게 보네요.
8: 압니다. 남아프리카에 금광회사랑 관계 있다는 걸.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입니다. 우리한텐 손잡을 기회가 많아요. 친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망치지 마세요.
7: 조건 있어요. 보증해요. 한국책에 피해주지 않겠다고.
8: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린 지금 리덕을 돕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합작이 잘

0: 이뤄질 겁니다.
1: 라정달이 커피를 들이마시며 생각에 잠긴다. 그루스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자 라정달은 손 대신 커피잔을 내밀어 그루스의 커피잔에 부딪힌다. 종사존이 회사 앞. 승용차가 멈춰서자 종사존이 차에서 내린다. 대기하고 있던 진심이 다가가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눈다.
2: 루시아가 씨,
3: 안녕.
2: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그릇은 우회했어요.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저더러 마중하라고 했어요. 그릇은 일벌레예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요.
3: 맞아요. 그루스 항상 열심이죠. 내가 없는 동안 그루스가 수고 많았겠네.
2: CCR을 생명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3: 아참, 요즘 리덕은 어떻게 돌아가요?
1: 드라마 인생향연 10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02번째 시간입니다. 종사손의 회사. 승용차가 멈춰서자 종사손이 차에서 내린다. 대기하고 있던 진심이 다가가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눈다.
1: 루시아가 씨,
2: 안녕.
1: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그릇은 우회했어요.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저더러 마중하라고 했어요. 그릇은 일벌레예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요.
2: 맞아요. 그릇은 항상 열심이죠. 내가 없는 동안 그릇스가 수고 많았겠네.
1: CCR을 생명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2: 아참, 요즘 리덕은 어떻게 돌아가요?
1: 아, 주식제로 체제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도 주식 모집 평문을 보내왔어요. 회사에서는 우리대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0: 종사손이 사무실에 들어선다. 사무실 곳곳에 예쁜 꽃다발이며 꽃묶음들이 놓여있다.
1: 꽃이 너무 예쁘네요. 크루스가 아가씨를 위해 준비한 게 틀림없어요.
0: 사무실에 들어서며 종사손을 본 크루스가 반갑게 마주가 포옹한다.
3: 루시, 드디어 왔네요.
2: 크루스.
0: 진심으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루스의 모습을 보던 진심이 무르퉁한 표정으로 돌아서 나간다.
2: 그동안 고생했어요. 아, 그리고 이 예쁜 꽃들도 고마워요. 근데 여긴 사무실이에요. 다음부터는 안 돼요.
3: 아, 알았어요. 루시, 내려가서 마중 못해서 미안해요. 저녁에 꼭 한턱 낼게요.
2: 그래요. 아, 그루스, 그동안의 연말 보고서를 가져와요.
3: 알았어요.
2: 그리고 진심 씨 괜찮은 사람이니 잘해줘야 돼요.
0: 오랜만에 만난 종사조를 마주하고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지 않던 크루스가 종사존의 말에 표정이 점차 흐려진다. 잠시 후 진심을 사무실로 불러들인 크루스가 가까스로 화를 사귀며 진심에게 다져묻는다.
3: 대체 루시한테 무슨 말을 했기에 왜 갑자기 나한테 저러는데?
1: 일 외에는 말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크루스, 사실 루시아 아가씨가 지금껏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크루스가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였으면 해요.
3: 내가 원해. 내가 루시를 좋아한다고.
1: 그래요. 좋아하는 건 좋은데 말과 행동은 앞으로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를 불러 밥을 먹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나한테 선물을 주고. 크루스, 우리 중국 여자들은 외국 여자들이랑 달라요.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0: 진심이 화가 나서 돌아서는데 크루스가 그의 손을 잡아 돌려세운다.
3: 이러지 마요. 미안해요. 아까는 기분 나빠서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요.
0: 진심이 조금 누그러들자 크루스가 그를 당겨 품에 안고 다독여준다.
3: 미안해요. 진심 씨한테 미안해요.
0: 이때 복도를 스쳐가던 종사손이 투명한 유리창 사이로 꼭 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다. 종사손이 웃음을 지으며 돌아서는데 그를 발견한 크루스가 급히 쫓아나간다.
3: 루시! 루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이 아니에요, 루시. 내가 설명 다 할게요. 좀 전에 본 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2: 크루스, 나도 기뻐요. 언제부터 말해주고 싶었어요. 두 사람 잘 어울려요. 소중히 여기세요.
3: 루시, 오해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루시예요.
2: 아참, 크루스, 이 주식 모집 통문을 자세히 보세요.
3: 아,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좀 전에 일 루시한테 설명하고 싶...
2: 됐어요, 크루스. 가서 일이나 해요. 오케이?
3: 아, 알겠어요.
0: 한목지가 사무실 등받이 의자에 기댄 채 눈을 잠깐 붙이고 있다. 로코 소리와 함께 선성상에 들어선다.
4: 들어오십시오. 아, 형, 차 왔어? 성상아, 요새 직원들 분위기가 어때?
5: 이미 80%의 관리계층에서 우리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어.
4: 잘 됐어. 출시만 되면 다들 알게 될 거다. 자기들 손에 주식이 얼마인가를. 요새 왜 라 회장이 안 보여?
5: 라 회장? 아마 주식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소. 요즘 사무실에도 안 붙어있고.
4: 자식, 항상 제멋대로지. 기회를 봐서 한번 얘기해야겠어.
0: 그루스와 종사존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기분 좋게 와인자를 부딪힌다.
2: 건배.
6: 건배.
2: 그루스, 고마워요. 맛있는 걸 사줘서요. 고마워요.
6: 루시는 나한테 제일 소중해요. 전부 루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서프라이즈도 있어요.
0: 공무원이 커다란 장미꽃다발을 안고 다가온다.
2: 주문하신 꽃다발입니다.
6: 네.
2: 아이고.
0: 불타오르는 듯한 정열의 장미로 만들어진 한아름 꽃다발 속에서 크루스가 반지함을 꺼내들고 천천히 종사존에게 다가선다. 종사존이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고개를 숙인다. It's nothing at all. 종사손이 앞에 다가선 크루스가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한다.
6: 루시, 사랑해요. 내 사랑을 받아줘요.
0: 곁에 앉았던 손님들이 박수를 보낸다.
2: 아, 크루스, 빨리 일어나요. 민망하잖아요.
6: 사랑해요, 루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2: 크루스,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우리 둘은 함께 할 수 없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0: 정사전이 애원에 가까운 듯한 크루스의 얼굴을 잡아보지 못하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리머리를 젓는다. 반지함을 도로 닫고 자리에서 일어선 크루스가 실망거린 표정으로 다시 정사전과 마주 앉는다. 홀로 와인 한 잔을 단숨에 마시는 크루스의 얼굴이 고통에 젖어있다. 한편 한묵지의 사무실 라정달이 찾아온다.
1: 무지야, 너하고 할 말이 있어.
2: 말해.
1: 너도 알잖아. 내 모든 자금이 남아프리카 재단에서 오는 거. 자금에 문제가 좀 생겨서 목돈으로 구멍을 메꿔야 돼.
2: 예전에 너 그 빚을 다 갚았다면서.
1: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하러 왔어. 어머니 가서 때웠어.
2: 얼마 때웠는데?
1: 몇백만.
2: 라성달, 너는 어쩌면 좋은디? 다 큰 사람이. 재미삼아 적당히 놀 거지. 왜 그리 많이 쳐넣었어?
1: 됐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도와주라.
2: 어떻게?
1: 제3기 건물 분양 시작했잖아. 사겠다는 사람 있는데 한 번에 팔아버리자.
2: 라성달, 3기 건물은 너 개인 거 아니야.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하니?
1: 회사가 주식제로 바뀌기 전엔 다 너랑 내 거잖아. 안 그럼 왜 널 찾아왔겠어?
2: 이제 알겠어. 어쩐지 주식제를 반대한다 했더니 결국 이런 속셈이었구나.
1: 아, 됐어. 그건 됐고. 시몬이랑 벌써 얘기가 끝났어.
0: 흥분한 한목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2: 뭐라고? 3기 건물을 시몬에 팔겠다고? 라정달, 시몬이 내 경쟁 상대인 거 몰라서 그래. 내 원수라고. 우리 3기 건물을 시몬에 파는 건 내 얼굴에 침 뱉기잖아. 앞으로 심수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생각하는 거 하군.
1: 헌데 통돈을 낼 수 있는 건 시몬밖에 없어.
2: 말해줄게. 나 시몬이랑 손 안 잡아.
1: 목지야, 누구랑 손 잡든 간에 이번만 날 도와줘. 안 그럼 나 감옥에 가야 돼. 도와줘.
2: 한 주만 시간을 줘. 일주일 내에 돈을 못 마련하면 3기 건물을 팔아.
1: 고맙다.
0: 말을 마친 한목지가 퀵 돌아서 나간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라정달이 소심에 잠긴 표정으로 혼자 서성인다. 아늑한 커피숍. 한목지와 정사전이 마주 앉아있다.
3: 주식 모집 통문을 봤어요. 리더기 전망이 밝아서 우리 CCR에서 사들여도 될 것 같아요.
2: 난 리더기 신심을 잃은 적 한 번도 없어. 한데 골칫거리가 생겼어.
3: 뭔데요?
2: 정달이 지금 3기 건물을 현금으로 바꾸려 하. 시몬 회사에 팔아버리겠다.
3: 시몬 회사요? 우리 CCR도 그 회사 주식 갖고 있어요.
2: 그들과 겨룬 적이 있거든. 맞소. 크루스랑 사이가 좋소.
3: 그럼 또 크루스가 가운데서 수작 부린 걸까?
2: 그럴 리가. 정달의 인품을 나도 아오. 게다가 돈을 마련할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3: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2: 리덕 주식을 사주는 게 바로 우리를 돕는 거요.
3: 그건 돕는 게 아니라 서로 리익을 보는 거죠.
2: 그렇게 말하면 우리 사이엔 리익 관계밖에 없다는 거네. 에?
3: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0: 아들이 올 때가 됐지.
1: 방학에 올 거예요.
0: 보고 싶소. 어미, 내가 맛있는 거 살게.
1: 지금 미국에서 기숙학교를 다니는데 공부 잘해요. 청명하고요.
0: 날 닮아서 그렇지. 그런데 너무 말라서 다리야. 하긴 뭐 내 어릴 때랑 똑같지. 키만 크고 크면서 좋아질 거예요.
2: 아들 얘기가 오고 가는 사이 두 사람의 표정이 한결 밝고 편안해진다.
0: 예, 너무 감사합니다, 왕 사장님. 네,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 수속을 밟겠습니다. 이제 같이 식사합시다. 네네네, 안녕히 계세요.
3: 형.
2: 한목지가 여기저기에 전화를 넣는데 선성상이 급히 들어선다.
3: 속이 다 죽겠어. 3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얼마 남았어라.
0: 아이고, 다행히 친분 덕에 거의 해결했어. 아직 천만 원이 모자라. 현재로서는 어떻게 맞춰 넣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3: 아직도 천만 원이나. 형, 우리 그럼 주식구입 신청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건 어떠소?
0: 그래도 되겠네.
3: 형, 전에 우리한테 비준서를 내주던 류회장 기억하? 그분이 사람이 좋잖소. 성격도 화끈하고. 어쩌면 도와줄지도 모르잖소.
0: 알았어, 전화해보고 한번 만나보자. 류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한복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후에 제가 차 한잔 사겠습니다.
2: 한목지가 선성상과 함께 리 회장을 요청해 커피숍에서 마주 앉는다.
4: 대단해, 한목지. 자넨 점점 잘 나가는구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니 이때 출시를 하는 건 정말 명지한 선택이네.
0: 그럼 저의 주식을 사겠다 말씀입니까?
4: 말하게. 얼마면 돼요?
0: 천만 원만 사주셨으면 합니다.
4: 천만?
0: 예.
2: 리 회장이 말없이 잠깐 생각에 잠긴다.
4: 좋소. 천만.
2: 리 회장이 시원히 답복을 주자 한목지가 감격된 표정으로 악수를 청한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4: 자네 회사 장래성을 본 거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할 걸세.
0: 염려 마십시오. 무조건 상승합니다.
4: 그럼 난 가보겠네.
0: 아, 네네. 또 뵙겠습니다.
4: 수고하게.
3: 감사합니다.
2: 정사존이 사무실에 들어서고 진심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와 함께 소파에 마주 앉는다.
1: 한묵진의 회사가 주식제로 바꾸려고 우리한테 주식 모집 평문을 보내온 거 다 보았죠? 건의 같은 거 있으면 말해봐요.
5: 루시 아가씨, CCI의 행정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2: 진심의 말에 정사존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를 많이 바라본다.
5: 네? CCI는 지금까지 중국의 투자 시장에 대한 요해도 깊고 게다가 냉차 공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 능력에 한계가 느껴져요. 그래서 사업 중점을 냉차 공장에 두고 싶어요.
1: 진심 씨가 다년간 쌓아온 업적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시점에 떠나려는 건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2: 종사존의 말이 속이 찔린 듯 진심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킨다. 한편 라정단을 돕기 위해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 돈을 구한 한목진은 선성상과 함께 찻집에 앉아 라정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 한다.
0: 빨리 정단이한테 전화해.
2: 선성상이 핸드폰을 꺼내 라정달에게 전화를 건다.
3: 형.
0: 응?
3: 안 봤는데?
0: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반드시 찾아내야 돼. 빨리, 빨리 가자.
2: 한묵지가 차를 단모금에 마시고 나서 급히 선성쌍과 함께 자리를 든다. 진심을 보내고 난 종사조는 그루스의 사무실로 찾아온다.
6: 들어와요.
2: 종사존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한 그루스가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6: 아하이.
5: 지금 그루스한테 아주 중요하게 몇 줄 말이 있어요.
6: 말해요.
5: 진심 씨가 사직하겠대요. 그것도 그루스 때문이에요.
2: 드라마 인생향연 10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7: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우리성 벼와 대두, 옥수수 등 3대 곡물 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성 각지에서 가을 수확 준비로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환그룹 군천농장에서는 고정익 항공기가 맑은 날씨를 이용해 대규모 항공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리 시기에 병충해 예방 및 조기 성숙 촉진과 달리 드론은 벼의 황숙기 단계 생장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수확을 위한 정보 지도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며 향후 한 달간의 기상 상황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농경지의 작물을 먼저 수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경지 순찰 시스템은 이미 전성 177개 스마트 농장에 보급됐습니다. 올가을 수확 준비에는 현대화된 지능형 장비가 각지 농경지에 널리 적용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며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불리한 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고 량호한 토양, 종자, 기술, 방법, 시스템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증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전송 각지 농가의 과학적 수확을 더 세밀하게 지도하기 위해 900여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기상 및 작물 생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각 농경지의 특성에 맞춘 가을 수확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교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성은 중대 과학기술 성과 305건을 이전해 55억 3천만 원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732명의 대학교 연구원 소속 과학기술 인력을 기업에 파견해 과학기술 총 엔지니어를 겸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문제 제시자가 되고 기술에 정통한 인력이 일선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 현재까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 719건을 돌파했습니다. 기초연구부터 기술 공략, 기업 육성, 응용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성은 과학기술 성과 이전에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실험실 성과가 미성숙하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성에서 31개의 개념 검증 센터를 등록해 기술 실현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초기 성과가 이전 방향을 정확히 찾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급 중간시험 성숙화 플랫폼 99개를 등록하고 전용 자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 안정 생산과 원가 관리 등 공학화 난제를 해결하며 135개 프로젝트가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69개, 전국 중점 실험실 16개를 건설했으며 대학, 연구원, 연구소를 중심으로 7개 혁신 창급 생태권을 구축해 과학기술형 기업 2,512개를 집결했고 신규 기업은 346개를 배출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기간 우리성 외국인 입국 관광 전체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입국, 관광, 소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망이 전성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훈훈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장에 서울발 항공기 두 대가 거의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1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세관에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입국 심사 통로는 전 과정 무장의 통관이 가능해져 1인당 평균 10초 만에 간편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셀프 통관 설비, 러약자 및 어린이 전용 녹색 통로, 출국 세금 환급 전산화 서비스 등 일련의 시스템이 응급대책에서 일상화 기본 옵션으로 격상됐습니다. 공항을 나서면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완비된 2개 국어 소비 보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대가의 식당 내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다국어 메뉴판과 외국어를 구사하는 서비스 인원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옛거리의 여름철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더욱 세심한 변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감독관리부서는 중앙대가 등 주요 상권마다의 중도 2개국으로 7일 이내 류유 불문 환불 서약 안내판을 내걸었으며 위챗을 통한 QR코드 스캔에 권익보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흥정강대학, 외국어학원 등 대학들과 손잡고 다국어 자원봉사자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트랩 여행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할빈의 외국인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트립 해외 플랫폼의 신규 리스트인 중국 경리론 경관 리스트가 정식으로 론칭됐으며 할빈은 중국 10대 피서지 주제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할빈의 여름 매력은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빙설, 음악, 미식, 생태, 인문 등

0: 다원적인 체험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비서 관광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료객 수송량은 238만 명을 넘어서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여름 운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장의 기차표가 동북 삼성을 잇고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철도 부문은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 관광 회차권 상품인 관동정 백산 흑수에서 시원함을 즐기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관광 회차권은 지치할 할빈, 감옥사, 목단강, 장춘, 길림, 영길, 장백산, 심양, 봉계, 단동, 대련, 장하 등 30여 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관광객은 료행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비서 료행의 매력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회차권 상품은 한번 구매, 구간별 탑승, 15일 요효라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이 승차권으로 기차를 탑승해 흥룡강, 길림, 련영, 세계성의 관광 인기 목적지를 료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열 번째 시간입니다. 곽상이 부대가 주숙한 집에 도착하니 주인집 식구들과 전사들은 갈하러 밭에 가고 뜨락은 물 뿌린 듯이 조용했다. 그는 이방저방 들여다보다가 겨우 연락병 화정방을 발견했다. 화정방은 전 연에서 곽상이 제일 사랑하는 전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전투에서는 그처럼 침착하고 용감했으나 평소에는 관연한 처녀처럼 수지붐을 잘 탔다. 곽상이 온 줄도 모르고 그는 한창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1: 화정방 동무, 지금 노양화를 입고 있어.
2: 아니, 연상 동지,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1: 오늘 점심에 기차에서 내려 곧바로 오는 길이요.
2: 그런데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돌아왔습니까?
1: 지금이 어느 때요?
2: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 동문 신문을 보지 못했소? 거리에서 군중들이 신문을 보고 지금 난리 났소.
2: 그래요?
1: 미국 놈들이 달려드는데 가만히 있을 수야 있소?
2: 조만간 명령이 내리겠지요. 그 짐을 이리 주십시오.
0: 화정방은 바느질감을 놓고 곽상의 짐을 벗겨들었다.
2: 이거 꽤나 무거운데요. 뭘 마시는 걸 가지고 왔습니까?
1: 헤쳐보면 알 게 아닌가.
0: 화정방은 봇짐에 손을 쑥 넣더니 대추를 한 움큼 꺼냈다.
2: 권연자네 고향의 대추는 정말 달군요.
1: 많이 가져왔으니까 실컷 먹으라고.
2: 네, 하부성 대추를 먹어본 지도 정말 오래됩니다.
1: 좀 이따 전사들이 일밭에서 돌아오겠으니 동무들과 고루 나눠 먹소.
2: 네.
0: 급하게 길을 재촉하느라 흠뻑 땀을 흘린 곽상은 시원히 세수를 하고 나서 화정방과 다시 마주 앉았다.
1: 요즘 부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소?
2: 우리 련의 강냉기가 잘 자랐습니다. 요즘은 훈련도 그만두고 갈거지에 총돌격하고 있습니다.
1: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라 정세가 어떤가 하는 거요?
2: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는데요. 신문에는 미국군이 쳐들어왔다고 했고 주총리께서 성명에서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는 것만 들었을 뿐입니다.
1: 그럼 벌써 뻔한 일이 아니요?
2: 아니, 뻔한 일이라니요?
1: 동무도 이젠 로병인데 무슨 일이나 전달을 받고서야 알려니 했어야 되겠소? 후방 부문에서는 새로운 행동이 없었소?
2: 연장 동지는 함부로 물어선 안 된다고 해놓고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 요즘은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긴장한데 동은 그런 걸 느끼지도 못했소?
2: 왜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주인집 할아버지가 나보고 로해방구에서는 땅을 나눠줬는데 우리 여기서는 언제 나누는가고 가만히 묻더군요.
1: 그것보, 할아버지도 얼마나 민감한가. 그래서?
2: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요즘은 그런 것도 묻지 않고 그저 진종일 풀이 죽어다닙니다.
1: 그게 바로 정세가 변했다는 징조가 아니겠소?
2: 미국 군대가 38선을 넘은 후부터 물건값도 꽁충꽁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우리 부대도 무슨 행동인가 있을 것이오.
0: 말을 마친 곽상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벌떡 일어섰다.
2: 아니,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1: 영부에 가서 영장을 만나보려고 그러고.
2: 영부에 가도 류경장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1: 영부에 없다고? 그럼 영장이 지금 어디에 있어?
2: 저기 마을 동쪽 붉은치를 한 대문 안에 있을 겁니다.
1: 뭐요? 그건 어떤 집인데?
2: 들어보니 그 집은 서안에서 큰 모피상네 집이라더군요.
0: 그 말을 들은 곽상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1: 영장이 그 집에 가서는 뭐라?
2: 오라서나 결혼을 하라는 모양입니다.
1: 뭐라고? 그래서?
2: 영장이 결혼하려고 거기서 지금 신방을 차리고 있습니다.
0: 얼굴빛이 굳어진 곽상은 마을 동쪽으로 걸어갔다. 마당에 들어선 곽상이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3: 반선생, 아 이건 너무 폐를 끼쳐 안 됐습니다.
4: 아이고, 아니, 영장님, 천만의 말씀을요.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3: 시간이 급하다 보니 체면 불구하고 제 요구를 들이댔습니다.
4: 아이고, 요만한 게 나무가 또 아닙니다. 아직 결혼 시간이 좀 남았으니 뭐 더 부족되는 게 있으면 허물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있는 성의껏 다 해드리겠습니다.
3: 기본상 만족됩니다. 자잘한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4: 아이고, 아무쪼록 영장님 구미에 맞는다니 저도 기쁩니다.
0: 곽상이 들여다보니 번쩍거리는 유리창문, 문마다 드리운 참대빨, 해당화, 협죽도 화분 등으로 뜰하게 갖춰진 것들이 쌍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물건들에서는 길사가 있기를 바라는 주인의 숨은 생각이 내비쳐져 있었다. 일꾼들이 한창 거울을 나르고 있을 때 곽상이 쏙 앞에 나섰다.
1: 보!
0: 그 소리에 놀란 류키영이 곽상을 돌아보았다.
1: 영장 동지, 돌아왔습니다.
3: 그래, 돌아왔구만.
0: 류키영은 이런 때에 곽상이 나타난 것에 퍽 시답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정신은 온통 신방 꾸리는 일에 딸려 있었다. 그 어색한 기분 속에 모피상이 다시 끼어들었다.
4: 자, 영장님, 거울이 하도 낡아서 신혼방에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리만은 프랑스제가 돼서 별로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3: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4: 저쪽 책상 머리에 차탁을 하나 놓아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3: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4: 그래도 차탁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4: 네네네네네.
0: 그 장면에서 곽상은 완전히 고운 보리짝 신세였다. 그들의 짓거리를 지켜보는 곽상의 가슴은 부글부글 괴어올랐다.
4: 저기, 영장님, 잔치날을 받으면 저한테 인사 알려주십시오. 영장님의 잔치술이야 떼놓은 당상이지요.
3: 저의 결혼식에 반선생이 많이 애썼습니다.
4: 이거 성심성의로 부대를 지지하는 거야 우리 백성들이 응당해야 할 일이지요.
3: 아무튼 반선생이 이번에 마음을 써주어서 일이 순조롭게 됐습니다.
4: 아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차려진 것이 아주 큰 행운입니다.
0: 곽상은 속에서 굴뚝 같은 것이 치밀었다.
1: 저놈은 또 어디서 굴러먹다온 망나니야.
0: 곽상은 모피상의 등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그러나 류키영의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
3: 전보, 신해방구의 백성들이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대해줘. 어떠소? 이만하면 신방이 간사께 구려졌지?
0: 류키영은 아직도 신방의 이모조모를 살펴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곽상은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으나 가까스로 자기를 억제했다.
1: 영장 동지, 요즘 새로운 정황이 없습니까?
3: 정황이라니?
1: 부대가 행동 안 하는 소식을 못 들었는가고 묻는 겁니다.
3: 동무는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어?
1: 무슨 말을 들은 건 아니고... 이건 다 제 혼자 생각입니다. 미국 놈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은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대반을 칠 가능성은 없는지요.
3: 참, 동무는 왜 그렇게 답답하? 동무는 나무랄 데 없는데 로렌하지 못한 게 탈이요. 바람 소리를 듣고 비가 온다고 하거든.
1: 네?
3: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가 하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 우리들 가운데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이 대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면에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어. 그렇지 않으면 상급에서 왜 우리더러 생산을 하라고 하겠어? 전쟁이 방금 끝났으니 내 보기엔 그 당분간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소?
1: 그렇지만 당면한 정신은 확실히 긴장합니다. 이번에 집에 가보니 여원도 많고 어중이 떠중이들의 행동도 수상합니다. 우리 마을의 늑다리 지수놈은 원강센싱 빈농들이 집에 가서 빈농들이 분배받은 물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3: 동무는 더 참지 못하는구만. 하긴 그럴 수도 있어. 그놈의 물건을 나누어 가졌으니 그놈이 좋아할 리 있겠어? 하지만 그놈들이 그렇게 날칠 때면 민병들을 시켜 그놈을 잡아가두면 그만이지.
0: 평소에 문화 수준이 높다고 유세를 떨던 유키영은 곽상의 문화 정도를 두고 한바탕 닦아세웠다. 하지만 곽상의 귀에는 그 말이 한마디도 묵혀들지 않았다. 베리꼬인 곽상은 렴부로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양설이 쏟은 쪽지가 생각났다.
1: 이번에 양설 동무도 저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3: 어? 아, 그래. 그 동무가 지금 어디에서? 왜 여기 오지 않았어?
1: 그 동무는 부대에 먼저 가겠다고 하면서 이 쪽지를 절해달라고 했습니다.
0: 쪽지를 받아진 류키영은 빙그레 웃더니 천천히 펼쳐들었다.
5: 희영 동무,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사업도 잘 되겠죠?

0: 요즘 정세가 몹시 긴장해졌어요. 제가 돌아오기 전에 부대가 훌쩍 떠날까봐 전 먼저 돌아왔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동무가 말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딴 의견이 없어요. 동무의 의견대로 하도록 해요. 하지만 부대에서 새로운 행동이 있으면 전 결혼 일을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기차에서 자꾸 생각해봤어요. 그러니 성내지 마세요. 함양정거장에서 양설.
1: 쪽지를 읽고 있는 유키영은 이마살을 잔뜩 찌푸렸다. 금방까지도 입가에서 남실거리던 웃음기도 싹 다 가셔졌다.
2: 참 유치하게. 전반적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를 써서 분석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나만 참.
1: 한참이나 시근거리던 유키영이 무리를 휙 돌렸다.
3: 연합병! 네? 좀 이따 차탁을 들여놓고 문을 잠고 내가 곧 영부에 가보겠어.
1: 네? 유키영이 뒤를 따라 곽상도 대문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부대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리가에 이르러 작별 인사도 없이 갈라졌다.

0: 곽상이 렴프 쪽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1: 법원장.
2: 아니, 여기서 뭐라고 계십니까?
1: 자를 기다리고 있었네.
0: 곽상을 부른 사람은 로 모범이었다. 로 모범은 곽상이 어릴 때 지주집 매를 죽이고 매화도에 갔을 때 우물가에서 그를 구해준 은인이다. 그의 원명은 강보인데 후에 부대에서 다시 곽상을 만나 이제는 상하급 사이가 되었다. 곽상은 원래 그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아저씨라고 불렀으나 부대에 온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로모범이라고 불렀다.
2: 지금 밭에서 돌아오는 길입니까?
1: 그래. 요즘은 부대에서 농민들을 도와 갈거지가 한창이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않겠나.
2: 이젠 연차도 지긋한데 몸을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1: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게. 아직도 꽤나 근력이 있으니 할만하네.
2: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저에게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1: 그래, 할 말이 있지. 근데 자네 집은 다 무사하던가?
2: 네, 어머니는 정정하신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1: 아버지가 어떻게 돼서 돌아갔나?
2: 그때 제가 매를 죽여버린 지수집 아들놈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놈은 아버지의 배까지 갈랐습니다.
1: 아니, 설은... 아, 그래, 그놈은 지금 어떻게 됐나?
2: 사형제 놈은 토지개혁 때 백성들에게 물매를 맞아 죽고 그 아들놈은 지금 대만에 달아났다고 합니다.
1: 이제는 우리가 그 원수를 갚아야 할 때가 됐지.
2: 그래야지요. 그런 피 맺힌 원수를 갚아야 억울하게 세상 뜬 아버지가 고철에서 눈을 감을 게 아닙니까?
1: 우리가 지금 지수놈들을 때려엎고 정권을 세우니까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혁명이 성공했으니 집에 돌아가서 자식들이나 알아보자는 말도 나오네. 그래야
2: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 어떤 사람은 좀 들뜬 것 같더구만.
2: 들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1: 어떤 로병들은 이젠 자기 임무는 끝났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네.
0: 로병이라는 말에 곽상은 피뚝 지피는 데가 있었다.
2: 혹시 애꾼을 두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1: 그거 아니고 누구겠나?
2: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0: 부대가 이 고장에 와서 생산에 종사하게 된 다음부터 그는 거포 며칠 일하지도 않았네. 일하러 나가서도 끙끙 아름 소리를 내면서 꾀병을 하거든. 그러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밥은 몇 사발씩 먹어 제끼고 그대로 생산에 참가하라고 하면 집에 돌아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지도원이 비판을 좀 했더니 아예 구들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네.
1: 안 되겠군요. 한번 단단히 혼내줘야겠습니다.
0: 아니, 자네는 또 그 번세로구만.
1: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혼내주지 않으면 부대 규율이 뭐가 됩니까?
0: 좀 깊이 생각하고 손을 써도 늦지 않네. 자네는 자네 덕을 해서 과오를 범하지 않았나?
1: 제가 좀 급했나요?
0: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상사업이 따라가지 못한 점도 반성해봐야 하네. 사실 우리 전사들은 모두가 훌륭하단 말일세.
1: 애군도 전투에서야 얼마나 용감합니까?
0: 그러길래 사람은 갈라볼 줄 알아야 하네.
1: 그 말이 맞습니다.
0: 애꾼은 애를 먹이는 습관이 있지만 심성은 좋은 사람이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높은 급별에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사람도 있고.
1: 혹시 누굴 말하는지?
0: 금방 자네와 같이 오던 사람 말일세.
1: 류경장이요?
2: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